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스르고 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는 나의 욕심을 제거하여 주소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뜻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참된 샬롬이 있습니다. 나의 회사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디사이플스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야, 1부에 우리 그 연필 쥐는 법, 거기서 이제 뭐 젓가락질 하는 법까지 다양한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님, 어머 어쩜, 저도 그래요. 막대기 잡고 쓰는, 지금은 중1 남학생 됐습니다. 아, 자녀분이? 연필 쥐는 법이 달라요. 예. 저희 딸도 좀 어색하게 쥐는데, 안 불편해? 그럼 손 안 아파? 이게 편하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짱가님, 저는 군대 가서 글씨 쓰는 법을 다시 배웠다는, 제가 행정개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제법 잘 써요. 역시 남자는 군대를 다녀. 아, 그렇게 되나? 그때 당신은 전산화 전이었나 봐요. 지금은 다 그 워드 이런 걸로 하는데, 행정개원이면은 그 당시 그러면 막 차트 이런 것도 수기로 막 써야 되고, 그러면 글씨를 이렇게 공들여 쓸 수밖에 없죠. 예. 천천히. 1512번님, 훈디, 젓가락질. 그거 연습 많이 하면 됩니다. 라고, 예. 조언해 주셨고요. 그쵸. 연습 많이 하면 되긴 될 텐데, 이제 49년 동안 이렇게 그냥 써왔는데,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라면도 잘 먹는데, 젓가락질 잘 하는데, 뭐. 예. 보라빛님은 어릴 적 아빠가 젓가락질 잘하는 방법, 콩알 옮기기로 연습했어요. 또 연필 잡는 법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빠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 막 이런 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콩 옮기기. 콩알, 젓가락질 FM 정석대로 잡고, 그 힘들잖아요. 근데 콩알 다 옮겨야지 끝나는 그런 연습도 했었고.

초등교사입니다. 우리 성실매님. 1학년 교육과정에 젓가락 사용법 잘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모두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르쳐 주시는데 딴짓한 거지 뭐. 예, 그 시간에. 다만 뭐든지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 반복이 필요한 거겠죠. 참고하시고요. 찰신을 고마워요. 라고. 아, 우리 쌤 초등교사 예, 등판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교육 과정에 다 나와 있구나. 젓가락 사용법. 예. 근데 아이들이 그 소근육 이런 게 막 어릴 때는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그 조금 버거울 수도 있기는 해요. 예. 제가 지금까지 못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3687번님도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샬롬 CCM은 하루 행복한 하루의 알림입니다. 훈디 목소리는 이라고 또 감사드려요. 어, 변다렐라님. 샬롬 상견례 자리에서 민망할까봐 얼마 전에 배웠어요. 생각보다 쉽던데. 아, 그래요. 굉장하십니다. 이게 또 이렇게 쉽게 또 될 수도 있네.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고 몇 번 반복하고 의식하면 고칠 수 있다. 바로 잡을 수 있다. 아, 이런 걸 또 보여주시는 변데렐라님 와주셨고. 엘해피님도 고맙습니다. 예. 어제 6주년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의 이 하루도 준비했고요. 히스플랜의 니즈 로드 그리고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들었고요. 히스플랜의 니즈 로드 그리고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의 이 하루도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야, 이 젓가락질과 관련된 다양한 이 의견들, 수많은 반응들. 야, 50 넘어서 연습해보니까 콩알 옮기기로도 이제는 안 되더군요. 써니님 남기셨고. 하늘소망님도 젓가락질 연습하다가 그냥 포기. 우리 딸은 아 연습 더해 라는데 저는 그냥 제 방법대로 먹을랍니다. 참고로 저 50대거든요. 생각보다 저에겐 너무 어려운 젓가락질이라고. 그러니까 이래 시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해. 더해야 된다고 연습을. 그러니까 젓가락질도 사실 뭐 어떤 표준 스탠다드 이런 걸 권장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손가락의 어떤 뭐 크기에 따라서 본인이 더 편한 자세가 또 있잖아요. 아 이거 뜨겁습니다 지금. 아 게시판이 의외로 젓가락질 잘 못하는 분들 많아요. 예, 저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국은 더 효율적인 걸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니까. 예. 조금 뭐 어색해 보여도 본인한테는 그게 맞아. 이게 더 효율적이야.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닉네임 아래님. 오늘 유치원 소풍이라 6시 반부터 5살, 7살 녀석 도시락

비가 뭐 그친 곳도 곳에 따라 많거든요. 예. 유치원 소풍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스마일님 도와주셨고, 4월에 새 집으로 이사하고 처음으로 오늘 퇴근 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 분이 집들이 오신대요. 귀한 시간 내서 방문하신 우리 두분 감사하고요. 맛있는 거 정성껏 준비해서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우리 유혜경님 도와주셨어요. 러빔의 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는 준비했고요. 나무에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두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함께 할게요.

제주도는 돌과 바람이 많아 예부터 돌담을 활용했습니다. 돌담에는 집 짓기 위해 쌓은 축담과 집 울타리를 두르는 울담, 밭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쌓은 밭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닷가엔 고기를 잡기 위해 쌓은 원담도 있습니다. 제주도 돌담에는 타 지방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를 메우지 않아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돌담이 방풍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너무 강해 돌담에 구멍이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돌담의 구멍은 바람을 찢어 아무리 거센 바람이 와도 돌담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제주도 돌담에 담긴 지혜입니다. 바닷가 원담의 구멍은 밀려온 바닷물이 썰물로 빠져나갈 때 바닷물만 보내고 물고기는 잡는 돌 그물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세상의 바람을 막아줄 영적인 돌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돌담에도 틈이 있어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받아주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품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수확하는 돌 그물 같은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리컬러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함께 들었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손석일 목사님의 칼럼 돌담의 지혜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세상의 바람을 막아주면서 또 지혜롭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돌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틈을 열어서 우리가 그 바람을 또 찢기도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1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내 딸맘님께서 믿음의 본 되어주는 남이원 권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또 생일 축하 사연 보내주셨네요. 미연님 축하드립니다. 5297번으로는 안산 사모님 심장 이식 수술 받으셨는데 50일 만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연락받았어요.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아서 다행이고요. 잘 회복하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월십의 나의 슬픔을 예수 안에서.

커버넌트 월십 나의 슬픔을 예수 안에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최희안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마땅하도다 말씀하신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전해드리며 문을 열었는데요. 벌새님께서 어머 오늘 아침 산책하면서 요한 1서 들었는데 이런 우연히 사랑하며 오늘 하루 보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음이 통하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송정미 하나님의 사랑, 앞서 위로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사랑의 주님이 접속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위로브 찬양 들으시면서 사랑의 주님이 여기 박수치면서 왠지 흥얼흥얼 다 따라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 부르실 수 있는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소 애창곡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시고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곡도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를 이병희님께서 청해 주셨고 박종수님께서 저도요 서로 사랑하라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사랑이 키워드인가요? 럭키비키님 조용히 듣기 못하면서 그런 사랑 남겨주셨습니다. 원성남님께서는 어제 사평로 들으시다가 정혜원 씨가 새 앨범 내셔서 새 음반, 새 음원 중에서 한 곡 청해 주셔서 그 중에서 구별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송정미 씨 곡을 전해드려서 서로 사랑하라는 송정미 씨가 같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희주일 곡을 준비했고요. 기도하는 사람님께서 8,000원의 기적이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딸기가 요즘 조금 확실히 가격이 좀 내렸더라고요. 정말 반짝반짝 반질반질 달콤한 딸기가 요즘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또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주셔서 참 기분이 좋은데 세일에서 4팩을 사시고 나서 이걸 다 나눠주셨대요. 한 팩은 본인이 드시고 반대쪽 근무하는 형님 사모님들이고 그 다음에 늘 식사에 준비해 주신 식당 여사님들이고 그 다음에는 양과장님, 김과장님, 러셀, 배대리님, 유과장님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종이컵에 다 담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쁘게 그 종이컵에다가 딸기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한 5알씩, 6알씩 담아서 나눠 드셨다고 인증샷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쁜 마음, 착한 마음, 우리 이런 곡이 있어요. 달까요 나단에 나누어 주어요 라는 곡이 있는데 앞부분의 아가 목소리도 참 귀엽고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정혜원의 새 앨범 구별 희주일 서로 사랑하자 달까요 나단 나누어 주어요.

0: 희훈아, 희훈이 몇 살?
1: 3살.
0: 3살? 희훈이 형욱이 사랑해? 진이도 사랑해? 운이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하니?

달가요나단의 나누어 주어요 앞부분에 아가한테 사랑하니 누구 사랑하니 누구 좋아하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그런 아이들 보면 뭐 이렇게 자꾸 묻게 되잖아요. 대답이 듣고 싶어서 정말 그 뾰족한 아기 입술 그렇게 보면은 새 아 부리 같은 새 부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너무 귀여워요.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희주일에 서로 사랑하자. 오늘 또 희주일 곡을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아, 이 곡도 진짜 좋은데 3665님께서 살짝 늦으셨어요. 이 곡은 기억하고 있다가 이삭줍기로 전해드릴게요. 키링 사진도 감사해요. 어제도 이 비슷하게 그 며느님한테 선물 받으셨다고 그 손뜨개로 한 키링. 와, 이것도 굉장히 예쁜데요. 그 화분을 이렇게 그 해서 꽃을 직접 뜨개로 해서 하는 것도 예쁠 것 같고, 키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예쁠 것 같고, 정말 손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엄지척, 엄지척 해드릴게요. 선물도 하셨다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서 축복 속에서 좀 축하해달라고 사연을 주신 분 계셨어요. 아이 속상해라. 그 저는 그 한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전부터 그 좀 많이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격상 또 조용히 지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럼 저희 같이 축하해 드릴게요. 저희가 축하해 드리는 방법은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죠? 힘내시고요. 0953님께는 우리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쁘게 출근하고 축하도 못 받고 어제는 큰아들 생일이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꼭 미리 이야기하셔서 나 방송으로 이렇게 축하받긴 했는데 꼭 축하받고 싶다고 한 달 정도의 여유를 주겠다. 그때까지는 계속 뭐라도 좀 말로 하든지 그렇게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는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리미리 녹음 버튼 누르시겠다 말씀하시면 제가 살짝 여유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신청곡 들려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녹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누를까 말까 하고 계신 1385님, 1386님. 네, 지금 잠시 뒤에 누르시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CBS 장로합창단 버전으로 꼭 듣고 싶다고 그때 그 감동 기대하며 들을 수 있겠지요 하셔서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마커스 워십의 찬양도 7493님께서 모처럼 시간 맞는 직장 동료들과 번개팅으로 잠시 후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수다 선배경 빠질 생각에 벌써 신나요. 큰언니처럼 얘기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예쁜 동생들한테 제 얘기는 이렇게 은영님께 다 하고요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큰언니 할게요. 우리 7493님 예쁜 동생들하고도 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마커스 커뮤니티에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전해드렸습니다. CBS 장로합창단 최인혁 나는 너의 하나님 전해드렸어요. 벌써 1부 끝인사 드릴 시간인데요. 사랑의 종소리 조은실님께서 장애인센터에서 주방일을 하게 되었어요. 거리는 멀지만 해맑은 아이들 보며 감사합니다.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의

밝게 웃어주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며 힘들어도 감사하며 일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조은실님께도 저희 오늘은 응원의 마음 담아서 선물 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수연의 음성으로 신청하신 사랑의 종소리 그리고 연주곡까지 쭉 이어서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0: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은혜 신청하신 분 그리고 감사 신청하신 분들 계셨어요. 대표적으로 해피강사님께서 은혜 듣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 지선이유나 한이강찬 아이빅밴드 찬양 또 배상진님 오늘도 좋은 찬양들 여러 곡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중에 좋은 씨앗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듣다 보니까 학창시절 생각도 나고 와 예전에 이 곡 기타 치면서 불렀었던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자,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눠요. 홍래님께서 아파트 3년에 한 번 하는 그 전기 점검으로 인해 지금 가스도 물도 다 단전 단수 사용할 수가 없는데 잠깐 동안 이렇게 불편한데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떨까? 어떻게 견디지? 두려운 생각을 하셨다고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신 맞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겪고 나면 그래 정말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도 홍래님 써주시고 UFP보험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셔서 물의 소중함, 전기의 소중함, 가스의 소중함, 무엇보다 예수님의 소중함, CBS 조이포유 소중함.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사, 감사로 저희가 찬양, 포유에 감사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부르는 감사해도 준비했어요. 은하수 구스로옥님께서 지난 3, 4월에 치료용 렌즈를 눈에 끼고 지금 좀 편안하게 되셨다고 4월 말에 렌즈 제거했는데 지금은 잘 보여요 하셨어요. 그 눈 관련해서 렌즈 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저도 요즘에 눈 시력이 많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갑자기 숫자가 이게 3자인지 8자인지 6자인지 이렇게 멀리서 슬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안경 하시는 우리 세틀 네 그쵸? 예. 너무 감사드렸어요. 어유 문자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조만간 물론 저는 꼭 가서 이렇게 눈 확인도 하고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도 그랬는데 하시면서 공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또 힘내서 오늘을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저 상상할 뿐이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상상이 안 돼요. 유해피봄님께서 이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하고 라고 하셔서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가 부릅니다. 그저 상상할 뿐이지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원곡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재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0: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2: 그저 상

한국 찬양사역자 연합회가 부른 그저 상상할 뿐이지였고요.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해 포유가 부른 감사해요도 함께 하셨어요. 2102님께서 오늘은 남편과 선교사역으로 포항교도소 가는 길에 축복송 함께합니다. 젊은 시절 분노 조절 못해서 큰 잘못 저질러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하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면 하고 10년 동안 이 일을 꾸준히 해오고 계십니다. 드라이브도 할 겸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축복송과 또 김 아나운서님 목소리 찬양 들으면서 감사하며 가고 있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성호은 찬양으로 찬송가 전해드리고요.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부릅니다.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또 성호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플루트님께서 모르는 곡들 중 좋은 곡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곡들. 저장이요 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 여러분이 와, 이 곡 정말 좋아요.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저도 뿌듯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I Can Only Imagine 같은 경우에는 저희 CBS 시네마로 이 곡에 얽힌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과 그러면서 찬양사역자연합회에서 이 곡을 이렇게 한 소절 한 소절 부르셨던 그 기억이 나면서 좋은 해외 CCM도 저희가 축복송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네, 두 곡을 준비를 해봤어요. 캐시 트로콜리의 My Life is in Your Hands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인데요. The Solid Rock 준비했어요. 지젤의 찬양입니다.

안드레 크라우치, The Disciples의 My Tribute, 나의 찬미. 이렇게 많이 들어본 옛 추억의 찬양들 원곡으로, 그리고 지젤의 The Solid Rock은 찬송가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캐시 트로콜리의 My Life is in Your Hand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노을가을님께서 요즘에 유독 축복송이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친구처럼 느껴지고 그런 다정함과 따스함이 느껴지시나 봐요. 자, 오늘 이렇게 옆에서 친구처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끝곡은 소울싱어즈의 친구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힘과 용기의 차이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입니다. 이 찬송가는 일라이셔 올프라이트 호프만이 작사하고 존 스톡턴 목사가 작곡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호프만은 183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오르윅스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찍부터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틈틈이 찬송가 작사와 작곡에도 손을 댔습니다. 호프만은 펜실베니아주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1866년 목사가 됐습니다. 호프만 목사는 설교 준비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기 위해서 서재에 있는 시간 이외에는 항상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구의 빈민가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작곡자 존 하트 스톡턴은 1813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뉴호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장로교도였지만 19살 때인 1832년 한 감리교 캠프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계기로 감리교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는 세 차례나 목회를 단념하려고 했을 만큼 몸이 허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주 요양을 해야 했고 그때마다 많은 찬송곡을 지어냈습니다. 그가 교회 시무를 완전히 단념했을 때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찬송가가 작사, 작곡돼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 배경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으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만나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우의 남자 중에 남자.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최인혁입니다. 당신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립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당신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드립니다. 오강수 시인의 5월을 드립니다라는 시예요. 네, 참 좋죠. 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5월을 저도 사평로 가족님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5월. 약간 무섭나?

네, His Plan, His Plan의 너는 꽃이야.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죠, 요즘? 꽃, 너는 꽃이야. 이 말이 참, 예, 좋습니다. 어제 오셨던 정혜원 님도 너는 아름다운 꽃. 이게, 아유, 참, 예. 우리 저 주변의 식구들에게 자주 얘기해 줍시다. 나옥주 님은 너무 좋아서 단장님 시인이라고 부르려 했더니, 아, 저도 좀 씁니다. 시, 뭐. 시가 시니까 시네. 아, 제가 내일은 또 그럼 시를 하나 써오겠습니다. 뭐라고 써야 되나 진짜. 산에 오르려 했더니 아침에 창을 여니 산이 나에게 내려온다. 그리고 말을 건네준다. 이녀가 잘 잤니? 밥 잘 먹고 다녀. 자, 무리한 방송, 네, 시작됐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네, 여러분의 시도 올려주세요. 오늘 기도문, 늘 이현철님 기도문 너무 감사한데, 이 은하수 구슬옥님이 순복음 현철님의 기도 고맙다고, 네,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태연 씨가, 들어왔는데 병원 다녀오는 길에 햄버거 사서 엄마랑 먹었어요. 아빠는 친구분들이랑 산에 가셨거든요. 햄버거 진짜 햄버거 좋아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태연 씨 만만치 않네. 이게 햄버거 먹을 때 콜라를 마시면 진짜 좋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냉커피를 마셔야 되고 아무튼 조심조심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일절님 계속 치료받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러분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열어놨는데 안 들어오면 너무 아쉽죠. 네, 너무 아쉽죠. 조이 포 유 스튜디오 바깥에 물이 좀 샙니다. 네, 이래저래 건물이 오래됐고 또 조이 포 유는 이렇게

출연자들이 와도 이런 출연료 예산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예, 아직도 꽤 많은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 건너 방송은 이제 1조에 가까운 돈을 저금통에 쌓아놨대는데, 이제 그쪽에 보내는 분들이 좀 이쪽에도 본, 이제 뭐, 거긴 1조면, 이자만 1년에, 아휴. 그러니 이제 이 CBS, 신실한 CBS에 헌금이 좀 많이 오도록 여러분도 후원해 주시지만 기도도 좀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CBS는 한국교회를 막아주고 진짜 싸워, 대신 개교회가 절대 싸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목소리가 앞에 나왔지만, 그래서 많은 헌금이 이쪽으로 좀 와서 바로 여러분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저금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저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아직도 못하고 계시면 국밥 한 그릇 꽉 참고, 한 달에 한번 참는 거예요. 매일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 02-1650-7004로, 네, 전화 1시 반 이후에 주시면 매달 만 원, 이만 원, 함께 걸어 갑시다. 자, 이득이 봄과 같아서 오늘 뭐 꽃도 나오고 날씨도 나오고 5월도 나와서 5월 아무리 더워도 봄입니다. 그죠? 러빔의 봄과 같은 사랑까지 이어집니다.

참 예쁜 노래죠. 너러빔의 봄과 같은 사랑. 그 전에 이대규의 봄과 같아서 네 듣고 왔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러분 좀 몰려와 주시면 어떨까요? 몰려 밥 좀. 아, 저도 배고파요. 약간 배고픔을 같이 동감하는

하는 마음으로 출첵을. 네. 아, 진짜 한 20초만 시간 내시면 되잖아요. 네. 달려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강박해서 그런지 마음에 없는 말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주님 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사감예감님 울리셨는데. 그러게요. 말을 줄이고 저도 결국 말을 줄이면 말 실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말 실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해야 될 말은 꼭 해야 되고요. 좀 이런 모든 차원에서 예, 참 우리 고민되고 그렇습니다. 주바라기 꽃님 오늘 집에서 쉬고 계시다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좀 예,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듣다가 잠이 오시면 주무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막 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왜냐면 배경음악이니까 켜놓고만 있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카톡 알리기 커피를 그동안 강소 배우님이 워낙 많이 받으셔서 세 잔 이상 받으신 분은 안 보내드리거든요. 그동안 그랬어요. 죄송해요. 네. 커피 안 온다고 카톡 알리기 안 할래요 하면 아이고 아쉽긴 하네요. 그죠? 아 근데 또 뒤에다가 무례한 문자 죄송. 이게 이제 위에 말씀처럼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하다가 이제 근데 이게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뒤에 또 이렇게 문자 죄송합니다 써주셔서 강소 배우님 I love you. 네. 커피 세 잔 이상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돈이 너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후인 너무 적어요 진짜. 뭐 힘든 길을 갑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면 적자가 수십억이에요. 네. 왜 이렇게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할 일은 해야 되죠. 할 일 안 하고 뭐 그러면 뭐 그 돈을 쌓아놓을 수 있죠. 할 일 안 하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적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네, 우리끼리 하다 계속 교인이 줄고 있어요. 교회가 작아지고 있고 큰 교회 우리 교회 부흥에 하나님 볼 땐 교회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에 하고 행복해만 하면 그건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몰려와도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교인이 느는 건지 딴 교회에서 온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엔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상처받고 온 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그냥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린 행복해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땐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줄어드는 기독교인을 향해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를 보여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 왜 슬퍼하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정말 CBS 잘 이 길 걸어가도록 후원 오후 1시 반에 안 하신 분들 진짜 좀 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나눔은 축복합니다. 진짜 제 말대로 해보세요. 저는 해서 됐어요. 02-1650-7004 지금 적어놓으시고 네 이런 건 태연 씨가 잘 적으니까 태연 씨 좀 올려주세요. 02-1650-7004로 1시 반 이후에 사평로 듣고 단장이 말씀 듣고 제가 한 달에 한번 국밥 참기로 했습니다. 식구끼리 여름에 아이스크림 한 번은 안 먹기로 했습니다. 네, 6만 원짜리 여름 옷 살려고 했는데 5만 원짜리 사기로 4만 원짜리 사기로 했습니다. 매달 2만 원씩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좀 전해 주십시오. 야, 진짜 오랜만에 우리 김상희님 오셨네요. 8762번님. 준규 각시지 임맘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님이 점점 타락해가는 그쪽이라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노조가 생겼어요. 노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냐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너무 한 사람이 독재를 하면 그 기업은 딴 길 가거든요. 그러니 그건 노조가 필요하죠. 근데 노조가 생겼다고 하니 네, 이제 정말 올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조 생길 때 제가 축하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김상진 옆에 있을 게 신영균 권사님 신청하셨고 오베시 부릅니다.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0: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님을 제가 김상희라고 얘기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야, 초록애님 진짜 감동이에요. 겉절이 붙이면서 한 손으로 급 들어오신, 이 정도는 돼야 이 서로 손바닥이 마주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DJ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내고 우리가 같이 방송 만들어가고 해피서연님도 달려왔어요. 인사드리고 다시 업무하러 갑니다. 얼마나 바쁜데. 그런데 그냥 시간 많으면서도 지금은 인사 안 해주신 분들 네, 어서 달려와 주시고요. 오늘 1시 반에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 안 하고 있던 분들 우리 2만 원만 합시다. 만 원은 기도가 가도 잘 안 가요. 그냥 있는 등 없는 등 지나버릴 때 많으니까 한 달에 2만 원만 예, 02-1650-7004로 전화하셔서 예, 우리 합시다. 건너편은 최근에 만개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제 성경에요. 너희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써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걸 그냥 있는 문장 그대로 설명함인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하고 설교 잘해도 그 사람은 물질이 신이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신이고, 그래서 그것이 신이 되고 물질이 앞서지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돈 버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명예의 수단. 명예가 올라가야 돈도 많이 벌리거든요. 돈도 많이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누가 가져야 되냐면 성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라는데 성도들이 너무 몰라요. 왜요? 본인들도 물질 받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만나서 잘 되고 복,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복 받으려고만 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냥 매일 기도가 복 달라고 그러고 돈 넘치게 해달라고, 성경엔 축복의 의미는 마르지 않고 모자르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이고 그런데 쉽게 말려들고 물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분별력을 가집시다. 포레버님은 후원계좌가 아니라 이따가 1시 반에 02-1650-7004 아래로 내려가시면 전화번호 적어놓은 태연씨 보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부가 전화를 받고 사평로 듣다 전화 드렸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02 서울이죠. 2650-7004입니다.
1: 최인혁의 성경극장.
0: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에 드는 순간들, 나도 모르게 우욱하는 순간들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그럴 때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집사님의 사연입니다.
2: 엄마,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야? 계속 뉴스에 전쟁 같은 게 나오던데.
3: 아들, 그 중동에 있는 아주 중요한 바닷길이야.
2: 아, 근데 왜 싸워? 그러면 바다는 그냥 같이 쓰면 되잖아. 서로 그냥 서로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3: 맞아, 같이 쓰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냥 욕심을 부리면서 그냥 바다도 이렇게 싸움터가 됐단다.
2: 엄마, 뉴스 보면 요즘은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 진짜 어른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전쟁 전쟁 진짜 너무 진짜 그래 엄마.
3: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아들.
2: 근데 엄마,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전쟁 멈춰 하고 그냥 딱 멈추게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3: 그게 얘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진짜.

0: 아우 진짜 엄마 왜 자꾸 구시렁거려. 그냥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못 막는 거야. 아니면 안 막는 거야?
1: 아우 참 최 목사님 이럴 땐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아우 근데 곤란하네 이 녀석이. 오늘은 왜 이렇게 그냥 시사에 관심이 많아 그냥.
0: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 전쟁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성경은 전쟁의 뿌리를 단순히 무기나 국경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사람의 마음속 욕심과 교만과 미움에서 찾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당장 멈추지 않으실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 앞에서 가벼운 해석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폭력을 방관하는 냉정한 관객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폭력 한가운데로 들어오셨고 피 흘리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미움의 편이냐? 평화의 편이냐? 세상의 전쟁은 너무 커 보여도 평화는 언제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건 내가 먼저 미움을 멈출 때 하나님의 평화는 작지만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전쟁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뉴스 앞에서 분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돕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극장에 이어 이정님 세상은 평온하지만 그리고 아마 찬양하는 사람들 같이 활동했었다 그러네요. 다이카 요나단 멤버들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마 황국명 목사님은 그 멤버이기도 했었나 봐요. 이정님하고 황국명 동갑, 예, 다이카 요나단의 황국명 전태식은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인가요? 고등학교 친구인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정 목사님, 좋은 시에서 이유정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대네요. 황 목사님이랑은. 고운받아님은 한 달 만에 병원 퇴원합니다. 너무 감사함으로. 감사하네요 진짜. 양배추님이요. 마커스 거 아무거나 들려주세요. 네 진짜 아무거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흑진주님은 장어탕. 야 맛있었겠네요. 예. 이 뭘 말타러버님인가요? 말타러버님인가요? 정기 후원 전화했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라고. 네, 1시 반에 전화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하고 1시 반에 02-2650-7004로 전화하시고 사평로 듣고 예, 주님이 주신 마음 순종하려고 전화했습니다.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제 카톡 공유하고 커피 쿠폰 받으신 문양님. 야. 너무 잘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마실게요. 어, 그럼 오늘 지금 이제 잠시 지금쯤 마시고 계시나요? 아, 바로 마셔 주시니까 더 좋네요. 언젠가는 진짜 24평 아파트도 드리고 네. 카톡 알리게 했는데 30평 아파트 드리고 뭐 승용차 경찰에도 한 대씩 드리고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올까? 그래도 제 소원 진짜 네 진짜 소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진짜 그걸 어떻게 드리겠습니까만 그만큼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예. 네. 뭐 진짜 대출 받은 모든 게 3개월치 대출 완납 이것도 괜찮은데 차가 너무 오래되신 분에게 진짜 경차 드리고 집이 너무 오래됐는데 리모델링 무료 막 이런 것들 아 진짜 대기업이나 돈 많으신 분들 좀 우리 상품으로 그렇게 좀 해봅시다. 에이 참 기쁜 하루님이 중랑천 장미길 걸으며 들어요. 주님 주신 봄 장미가 아름다워요. 장미가 좀 한참 땡인 것 같아요. 장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말 축제 시작 다녀가세요. 중랑천에 장미 축제가 또 있어요? 아주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기쁜 하루님 꼭 한번 제가 뭐 사역가다 들리는 지나가는 길이니까 꼭 가보겠습니다. 7361번님은 미루다가 지난주에 이제 그 후원, CBS 자동 이체 후원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정말이요. 예. 진짜 감사하고, 7361번님의 이 권유의 말을 예.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시죠. 마커스 주는 완전합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0: 몸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깊은 바닥이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땐 잠시 쉬세요. 다시 밧줄을 잡고 밖으로 나갈 만큼 기운을 차릴 때까지요. 충분히 밖으로 나갈 힘을 모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다시 밧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세요. 포기란 항상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신낱같이 부여잡은 목표가 너무 벅차거든 자신 있게 줄을 놓으세요.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펼치십시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궂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여전히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편하게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닌 걸 알고 사명을 쫓아가는 분들, 하나님 그들의 삶에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봉에 여러 가지 남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적은 금액으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지저분하고 어려운 곳을 깨끗하게 해주는 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후원자도 없이 선교지로 떠나는 분들,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친절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들, 땀을 흘리며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을 도우시며 진짜 허리가 다치고 몸이 상할 정도로 그분들을 섬기는 모든 분들, 이 땅에 꼭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기의 삶을 섬기고 위로하고 그 일을 천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때마다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때마다 채우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그 자녀들도 잘 되고 잘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한스 밴드의 당신 사람께 태어난 사람 기도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262번님이 오늘의 신청곡 하면서 신청하시면서 교통 연약자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사분들과 춘천센터에 수고하시는 교환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셔서 기도도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멘 안 올린 분들도 사랑합니다. 약간 찔리. 네, 찔리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라고. 아멘.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 부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양부추님 들어와 주셨어요. 저 좀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다그쳐 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해서요. 마음은 기쁨, 육신은 고달픔. 아,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포카리님은 이스라엘 주재원으로 살고 계시대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듣고 계신 건가 봐요. 중동 전쟁을 소재로 이야기하셔서 남겨봅니다. 현장에서 저도 참 많이 던진 질문입니다. 많은 질문이 던져지는 땅이에요. 하셨습니다. 그쵸. 네. 다만 저는 너무 아팠던 게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쏘는 총은 적의 적군에게 명중하고 막 이런 게 이게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셨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요 거절하고 이방신을 믿는 자들을 맞아요. 혼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건 그 시대의 일이고 지금은요 신약으로 오면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기본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뭐그 이란 정부의 그 자들이 막 죽이고 막 사람들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해서 그들을 그래서 죽여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짜 오해하도록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그리고 원자 폭탄이 5,000기가 있는 나라가 지금껏 원자 폭탄을 쏜 적도 없는 그 나라에서 그들이 쏘면 미국도 쏘겠죠. 수십 발 쏘지 않겠어요? 한발 쏠 때. 이거는 정말 정말 온 세상이 그이 전쟁 이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가난한 자들 우리나라에 그 트럭으로 먹고 사는 배달로 먹고 사는 수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온 세계가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는 기름값이 더 비싸져가지고 3배가 올랐대요. 3배가. 가난한 나라는 더 죽음으로 갑니다. 도대체 누구를 죽음으로 몰게 가는 건지 이거는 정말 정말 그렇게 기도한 자들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죽어가 목숨은 정말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쏜 총이 적군을 정확하게 맞춰서 죽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뭐 이슬람의 기도보다 더한 기도가 아닐까 싶은 마음에 예, 정말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들과 한국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은 예, 예수님을 거절하는 민족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뭐 같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예, 우리 올바로 알고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 이 전쟁의 끝이 합력해 선을 이루길 그냥 바랄 뿐입니다. 바랄 뿐이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 매일 기도합니다.

네, 주의 길을 걷다 치신 그대요. 그 앞에 원더풀 피스 내용은 극히 깊은 데서 라스트였습니다. 신청곡 가신 분들 잘 들으셨죠? 네. 기다리 권사님, 우리 모두 영의 분별력을 바로 알고 보고 판단하는 성도가 다 됩시다. 아멘 하시면서 정말 아멘입니다. 네. 지지 않는 태양님이 오늘 당신은 사람 없기 태어난 사람 나갔잖아요. 와이프 생일인데 딱 맞게 틀어주셨어요 하시면서 야 사랑합니다 성경씨. 두 분 진짜 진짜 많이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이 땅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부천 우리 동네 아이고 몰몬교가 들어왔었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건물 벽을 터치하며 여리고 성처럼 무너질지어다 하고 맞아요. 네. 정말 너무 많은 예배당이 이단교회에 넘어가요. 너무 많은 예배당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많이 하나님 다시 반대로 이단의 교회들이 다시 예배당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8751번님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해요. 부족한 저를 리더로 세워주시고 제가 가진 달란트로 다른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김미연님 걱정이 많은 마음 많은 마음이 힘든 하루지만 사평노로 위로받으며 듣고 있어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온컴 위드 워십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곡을 최근에도 누가 세롬님 오늘 신청하셨는데 그 곡이 없어요. 네. 제키리님도 피아워십의 주님을 예배하는 거 신청하셨는데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6220번님이 피아워십 곡을 신청하셨거든요.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하셔서 옥합 보내드릴게요.

이 곡 어때?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 눈 감으며 외면하고 지나간 날들을 가난이라 여기며 행복을 그리며 오늘도 보낸다. 비적신 꽃잎에 깨끗한 기억마저 휘파람 불며 하늘로 날리면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이게 이렇게 두 번에 이어집니다. 이 수만의 행복이죠. 그래서 SM 그 기획을 만드신 분이고요. 이수만 씨의 행복, 이게 1977년도에 나왔으니 진짜 가난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불렀으면 그 전에 60년대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네, 50년대 삶, 60년대 삶을 돌아보면 가난이라 여기며라는 말이 모든 걸 다 희석시켜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래, 가난했기에 싸울 일이 많고 한숨 질 일이 많고 눈물이 많았지만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들 못 본 척 눈 감고 외면하고 가난이었어라고 했지만 그 안엔 행복을 그리며 오늘도 보낸다. 근데요, 뒤에 비적신 꽃잎에 깨끗한 기억마저 휘파람 불며 하늘로 날리면 모든 기억들 다 날리고 마음을 비우면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어서 나에게 온다는. 저는 이 글이요, 그때 이수만 씨는 교회 지휘자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삶에 주어진 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눈물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래서 우리가 일체의 법을 배웠다는 바울처럼 산다는 게 모든 걸 다 날리는 거 아닐까? 늘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하면 여전히 주님이 주신 축복은 그 기쁨은 그 은혜는 파도를 넘어 그 주의 은혜는요 광야를 지나고 예 고통을 지나서

나에게 도착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이수만의 행복으로 이 곡 어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눈을 뜨면 여전히 주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 따라 부르신 분 저요 두 글자 올려주세요. 네, 꽃다지님 또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LSS님 식사 후 커피와 함께 최고라고. 와, 고맙습니다. 네. 목욕탕 마무리 작업 하신다고 내리사랑님. 네. 바쁘시군요. 오후에 또 작업이 있어서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예, 내리사랑님 듣고 계세요. 갈멜산 기도원에 2969님 오셨대요. 와,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네, Joy for You 후원자, CBS의 후원자가 딱 50만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0만 명.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CBS는 저금을 하고 이자 놀이를 안 하니까 그 돈으로 한국교회를 지켜내고 정말 죽었던 다시 문화를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정말 아마 매달 공개방송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Joy for You 공개방송으로 그냥 촥. 예, 기도해 주십시오. 3803번님, 아, 나는 행복해요라는 곡은 제가 내일 꼭 보내드릴게요. 네, 3803번님 버스 기다리면서 아카시아 꽃 촬영하셨는데 너무 이쁘다고. 영월 엄마 집 쪽에는 활짝 폈던데 여기는 골짜기라 그런가 좀 늦네요 하셨는데, 영월 엄마 집엔 또. 근데 이게 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단풍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3803번님 집은 더 영월 위쪽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전농동 염광교회가 창립 60년 됐대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성인 100여 명이 합창으로, 예, 그날에란 곡을 예,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날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해요. 또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렇게 곡이 좀 맞아져야 돼서 제가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는 내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들을 곡은 소리복입니다. 예수의 심장.

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에란 곡이 너무 다양한 곡이 많아서 이거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오늘 계속 끝으로 나는 행복해란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남았어요. 근데 이게 벌써 1시간 전에 올라온 거라 끝나셨을 것 같은데 기다리다 배고파서 믹스커피 한 개 먹었어요 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잘 들으셨죠? 그래도 신청곡까지 들으셨을 테니까 응원의 기프트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저 역시 쌀 선물 받은 거 어제 지인분께 나눠주며 뜻밖의 수박 선물에 얼마나 감동 감격 속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누면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요. 무조건 나에게 더 오고요 또 오고요 계속 오고 나는 계속 나눠주면 돼요. 뭐가 안 채워졌어요? 그럼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나누라는 뜻이에요. 뭐가 모자르면. 네, 아시겠죠? 물론 성실하게 사는 건 뭐 기본이겠죠. 뜻밖의 수박 선물에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던 말씀. 몇 년 만에 맛본 수박이던지 주님은 어쩜 그리도 은혜롭고 가만히 그저 사랑으로 부으시고 이모저모 채우사. 야, 이 말 너무 좋다. 이모저모 채우사 살게 하시는지 갈수록 그저 주님께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하시면서 또 많은 아픈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안양 천길에 제키리님 지금 서울에 오셨어요? 강릉에 계신 분이? 세상에 안양 천뚝방길을 걷고 있다고 휴가로 오셨나요? 아니면 원래 집이 이쪽이신가요? 완전 완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네, 참 이수만 행복 저요 하시면서 이 노래 맨 처음 듣고 반한 노래 아 자화상이라는 노래도 들어보셨군요. 그 다음에 쭉 들어보셨다고 시온님이 저는 신학대학 가기 전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대학을 다닐 때 거기서 대학에서 축제할 때 1등 했거든요. 노래했는데 그게 이수만 씨의 하늘엔 한 점에 구름이 떠가고 이 노래도 이 곡 어때로 몇 년 전에 한번

보내드렸는데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상 1등 했어요. 같이 따라하신 분들 네, 박가사탕님 62년생이라 저요 하시면서 봄보로봄님도 싸이님도 많은 분들이 같이 노래하셨네요.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네.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중에 나는 행복해요 준비했고요. 여러분 때문에 내일도 행복하려고 올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싱싱 달리자님 고구마 튀김 맛있었겠네요.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0: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한 이후 생긴 변화는 꼴찌 인생에 대한 예찬이 생겼다는 겁니다. 늘 최고 1등만을 지향해왔던 것을 버렸어요. 인생의 결승점에서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마라톤 경기에서 목표 지점까지 기어오거나 남의 등에 업혀서라도 완주를 했을 때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치고 쓰러진 이와 함께 온 사람도 꼴찌로 불리겠지만 이런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밥사랑 공동체 박희돈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입니다.
1: 우리는 자주 묻죠.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하지만 질문은 조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이제 믿음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죠.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세속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보다 리뷰를 더 믿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를 찾는 세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권위보다 진정성을, 강요보다 설득을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그것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로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깊이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은 더 불안하고 고립되어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절실합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믿음은 유산이지만 동시에 선택입니다.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많은 경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내며 전수하는 시대이죠.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설명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말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일까?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

0: 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음악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바로크 음악의 거장 비발디와 헨델. 두 작곡가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고백을 음악으로 남겼습니다. 미시 도미누스, 라틴어로 주님이 아니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27편의 첫 구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짧은 고백을 두 음악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온 마음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음악은 때로 말보다 더 깊이 신앙을 담아냅니다. 악보 위에 새겨진 고백이 수백 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닿듯 찬양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아니시면 이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비발디의 독창 칸타타 니시 도미누스, 주님이 아니시면의 첫 곡 니시 도미누스를 카운터 테너 제임스 바우만의 연주로 듣고요. 헨델이 시편 127편 라틴어 본문을 바탕으로 작곡한 바로크 성악곡 니시 도미누스, 주님이 아니시면을 웨스트민스터 성당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프 넬슨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비발디의 독창 칸타타 니시 도미누스 주님이 아니하시면 그리고 헨델이 시편 127편 라틴어 본문을 바탕으로 작곡한 바로크 성악곡 니시 도미누스 주님이 아니시면 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멋쟁이님, 황동현님, 김선주님, 하하호호님, 이병희님, 블루딱따구리님, 민민하하님, 마라나타님, 심군님, 당군님, 보라미님, 스마일님, 폴라리스님, 시기님, 아로아님, 신혜숙님 오셨고요. 고윤희님도 오셨네요. 평생감사님이 고품격 음악방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맑고 곱고 상큼한 목소리 전진님,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버스 운행하며 평안하게 전주찬 함께합니다. 버스 번호가 몇 번인가요? 함께 듣는 또 같이 타신 분들도 인사드리고 싶네요. 태연님이 아침엔 하늘이 흐리더니 뭉게구름이 하늘을 웅장하게 장식했어요. 찬양 나올 때 한번 하늘을 바라봐야겠어요. 오늘 하늘 한 번도 안 봤네요. 유해피봄님은 비 내린 뒤 매우 초록초록해요.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러웠어요. 어여쁜 자연님은 아버지 팔순잔치 때 쓸 열무김치하러 열무 사서 왔는데요. 낮엔 더워요. 찬양 들으며 쉽니다. 창수님도 쉼터에서 쉬며 듣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졌다고 더위 조심하세요. 퇴근도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제키리님은 강릉에서 듣고 있어요. 24도 운행 근무하며 방송 듣는데 후텁 지끈해서 차량 에어컨 켜고 운행합니다. 낮엔 정말 에어컨 켜야겠더라고요. 아니면 창문을 열든지.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확신을 노래하는 He will hold me fast, 주께서 나를 붙드시리. 키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찬양으로 들으실 텐데요. 가사 살펴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리. 시험이 덮쳐올 때에도 그가 나를 붙드시리. 주님을 향한 확신의 찬양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아일랜드 전통 선율 분해산에 붙여 부르는 찬송 Christ be beside me, 주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아일랜드 가수 다나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찬송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세인트 올라프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리, He will hold me fast, Kissing Christine Getty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Christ be beside me, 주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아일랜드 가수 다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세인트 올라팝 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고 고백하는 시편 121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다.

시편 12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알렌포트의 곡 내가 산을 향하여 테너 이준범, 황현안, 바리톤 안민규, 베이스 최승원의 찬양이었고요. 웨이홈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진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보혜사님, 최여사님, 체르니님, 김명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무장해제님이 지금 시편 필사 중인데 시편이 흘러나와서 깜짝 놀라셨군요. 통했네요. 봉쌤님이 퇴근길에 들으니 좋습니다. 퇴근을 일찍 하시는군요. 후리지아님은 우리 집 앞에 사는 아들네 가서 손녀 보고 왔어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녀가 신기하고 귀엽네요. 아드님과 앞집에 사시는군요. 가까워서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손자 한번 보려면 강원도에서 주말에 한번 날 잡고 큰맘 먹고 와야 볼 수 있거든요. 가까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만하면 행복님은 손자 포대기로 어부바하고 재우며 듣고 있어요. 찬양 들으며 하품하네요. 곧 자겠지요 하셨는데 신나는 곡도 들려드리면 손자가 자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차분한 곡들로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혜숙님이 작년에 절친이 뇌경색이 세 번째 와서 말이 어눌해 통화도 못했는데 멀리 울진에 살아서 가보지도 못해 기도만 할 뿐이었는데요. 방금 그곳에 사는 언니랑 통화했는데 말이 많이 돌아왔다 하네요.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살아계신 주 남겨주셨어요. 임페리얼스의 곡으로 지금 들려드려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 가면 오래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시 도미누스 프루스트라. 주님이 없으면 헛되다. 1647년부터 지금까지 400년 가까이 이 도시의 퓨어로 돌에 새겨져 전해내려온 고백입니다. 도시를 세우고 성을 쌓고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의 근거를 하나님의 주권 위에 두겠다는 선언이죠. 생각해보면 참 담대한 고백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걸 도시의 이름으로 새겨놓은 거니까요. 오늘 우리 삶의 표현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니시 도미누스, 주님이 아니시면.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표어가 되길 바라며 인사드려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0: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울던 기억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트라우마 치유에 성경이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오늘 올포원의 주제입니다.
1: 외로움, 그것도 이제 트라우마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 관계 어려움, 또 알코올, 중독.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읽게 되면은 이런 트라우마가 감소가 됐다는 미국의 이제 기독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네.
2: 그 저도 성경 말씀에 이 치유 능력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어디서 그렇게 느끼냐면요. 사역 가서 또 뜨겁게 찬양하고 돌아오면 이후에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뒤로 소식들이 많이 들려져 와서 너무 참 기뻐요. 네. 네.
3: 할렐루야. 역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아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올포원 같은 우리의 이 신앙 프로그램들을 보더라도 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 종종 들리니까 저희도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녹화하면서 힘이 나죠.
3: 맞아요. 네.
4: 그러면. 네.
2: 그러면
4: 교통사고가 난 뒤부터 운전대 못 잡고 자율주행 자동차만 기다린 사람은 어떤가요? 아하. 치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도 성경 읽으면 극복이 과연 될까요, 목사님?
5: 내가 그 교통사고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나하고 집사람하고 조금만 잘 몰고 가는데 아, 이 항공모함 같은 캐딜락이라고 그러죠. 대형 세단이 박아버려가지고 그냥 막 연기가 막 자욱하고 우리 차는 폐차되고 구급차가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실어가고 그러면서 대형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근데 지금 뭐 여전히 저는 운전 즐기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도 다
4: 치유하셨네요.
5: 궁금하죠?
3: 네.
5: 궁금하면 500원. 아니, 궁금하면 올포원. 잘 들으시면 네. 트라우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6: 아멘약 얘기하셨던 황승원 박사 얘기가 구약과 신약 두 천만 먹으면
7: 말이 맞을 거예요.
8: 저도 교통사고 하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아주 어릴 적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 나이 때 버스 밑에 한번 깔려있었고요. 그때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요. 청년 사역 할 때 너무 잠을 못 자면서 사역을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가 회의하러 가다가 또 터널 속에서 3중 충돌 사고가 또 났었는데요.

0: 그래서 두려움이 정말 있죠. 운전대 잡으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소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라는 이게 참 은혜가 아멘. 와닿았고요. 말씀 이렇게 늘 제 영혼에게 돌려주면서 그런 두려움을 넘어섰던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건 올포원 역시 설명.
1: 오늘 트라우마를 이기신 산 증인들이 네. 오신 것 같은데요. 성경에 무엇이 평생 안고 가야 될 짐처럼 여겨졌던 트라우마를 다독이고 또 치유시켜서 벗어나게 됐는지 여러 사례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설교에서 들어볼 텐데요. 이건우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드릴게요.
2: 성경에는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한 세 가지의 아주 은혜스러운 치유의 방편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자연재해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든 그런 악한 경험을 할 때는 머릿속에 생각부터 옵니다. 그 생각이 이제 뇌를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몸이 망가지고 또 가정과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재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진리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한 예가 많이 나와 있죠. 요셉.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겠어요. 또 낯선 곳을 팔려갈 때 얼마나 또 그게 상처가 됐겠고 누명시에서 감옥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극복해내죠.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창세기 45장 7,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또 창세기 50장 마지막에도 당신들은 날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왔으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의 트라우마도 해석해냅니다. 요셉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기를 해하고자 했던 형제와 자녀들을 다 사랑으로 끌어안는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아까 동방현주님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치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3대 증상이 있대요. 플래시백이라고 그래서 자꾸 그 상처가 떠오르는 그래서 너무너무 못 견디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몸에 긴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을 많이들 시달리게 되고 세 번째는 정신 나간 사람 멍해진다는 거죠. 이게 3대 증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치료가 필요한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죠. 그래서 성령님을 재창조형이라고 합니다. 창조하셨지만 트라우마 같은 걸로 깨져버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데는 성령님의 터치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버지가 유전병으로 그냥 그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목욕탕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목욕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주일날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 가족들이 다 오셔서 하는 말이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자기를 확 이렇게 감싸왔는데 온몸이 상쾌해지면서 그 트라우마가 온데간지 사라졌다는 거죠. 좀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드나든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감사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치유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나라 트라우마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장이 있으세요. 김준기 박사님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세요. 트라우마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트라우마의 반대. 사랑입니다.

0: 그러시더라고요. 트라우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이 반드시 트라우마를 이겨내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이상해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밥맛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올라옵니다. 교회 안에는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성도가 성도를 제대로 만났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강제로 결혼이 해산이 되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미갈과 헤어지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그 트라우마 과정에서 요나단이 찾아와 격려하는 순간 다윗이 힘을 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의 보약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트라우마를 재해석하고 망가진 몸과 마음을 재창조하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러한 예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진리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 사랑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오매 이 은혜를 가지고 트라우마를 치유받고 또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찾아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도구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남유다 왕국에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만큼 불행했던 사람은 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부가 개혁자 히스기야 왕이었죠. 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인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인 아몬, 아몬, 므낫세, 히스기야, 증조부부터 조부, 아버지 그랬는데 히스기야인 것만큼 훌륭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주 엉망이었어요. 읽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하면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왕위에 올라간 지 2년이 못 돼가지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암살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요시아예요. 8살 때. 8살 때 부하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걸 느끼고 8살짜리가 왕위에 올라앉았는데 물론 그 아버지를 죽인 범인들이야 뭐 처리했겠지만 그 다 동료들이 신하들이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왕 자리 앞에서 서 있는데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겠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성경에 보면 그 8살 때부터의 기록이 8년 동안의 기록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8년이 지난 16살 때에 최초로 그의 기록이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올라갔으니까 8년 됐으니까 16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다윗 조상이 찾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16살 때. 아주 짧은 한 줄이지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꼴을 보면서 8살 어린 나이에 왕위가 된 이 요시야가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일가친척 누구를 믿겠어요? 형, 동생, 뭐 누구를 믿겠어요? 신하들을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어. 다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 속에서 그가 찾아 나선 것은 우리 조상 다윗에 찾았던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성전을 찾아갔어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쑥밭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성전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6살 어린 나이에 밑에 있는 몇 사람들하고 마음에

0: 마음에 하는 사람들 없고 성전 청소를 시작하죠. 왕이 청소를 시작하니까 옆에서 몇 사람이 붙어서 청소하죠. 그러다가 율법책을 찾아내요. 그리고 율법책을 읽는 중에 자기를 향하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펑펑 울면서 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게 바로 요시야 임금의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찾았던 하나님, 그래서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깨닫자 그 트라우마, 죽음에 대한 공포, 어른들에 대한, 신하들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맺어봐요. 트라우마, 이거 트라우마인데, 그리고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진짜 트라우마야. 거기 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덮고 일어서야 돼요. 대신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물론 작은 것은 내가 결심하고 싸우면 될지 몰라도 정작 트라우마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딛고 일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많이 만났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요. 죽을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성경이 자기 고백을 보면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와 아픔과 마음, 몸의 상처들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고백을 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상처란 말, 그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 트라우마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외적인 껍데기에 상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똑같이 상흔이에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내가 겪었던 아픔, 그게 외적인 것인지 내적인 것인지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아름다운 훈장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한다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프세요? 힘드세요? 주님 때문에 받는 영광스러운 훈장임을 기억하면서 용기 백배해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를 훈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인간의 공포 앞에서 도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여러분, 트라우마 다 있으시죠? 예, 저도 트라우마로 아주 꽉 찬 존재입니다. 트라우마를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트라우마 3종 경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첫 번째 트라우마는 공부 못하는 아이 트라우마였습니다. 형, 누나, 저 남동생 4명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은 다 앞에서 뭐 3등 안에는, 세 손가락 안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뒤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 못하는 열등감, 피해의식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트라우마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사실 굉장히 초라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형들과는 달리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늘 광야 빈들에서 보내죠. 제대로 된 훈련, 교육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리앗과 전투 현장에서였습니다. 다윗 안에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다 숨어 있는데 왕까지도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런데 제가 본 모습은 바로 그 전장면입니다. 왕의 투구, 왕의 갑옷 다 벗습니다. 왕의 칼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다 좋아하는 건데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다움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치기 시절에 맹수와 싸우면서 실력을 키웠던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묵상하다가 아, 누구와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답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공부를 못하고 또 여러 아르바이트와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들이 다 목회의 재료가 되었구나. 상처가 영어로 스카라고 하고 별은 스타죠. C하고 T의 차이인데 이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별로 바뀌는 경험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트라우마는 외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염소 죽을 끓이다가 제 손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빠진 거예요. 칼로 호박을 쿡 찔렀는데 그 호박이 빗나가면서 펄펄 끓는 물 속에 손이 완전히 잠긴 거죠. 근데 그때가 겨울이어서 나일론 소재의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바를 벗기려고 하니까 잠바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살 가죽이 다 벗겨진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 한쪽 손은 그래서 흉터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어요. 흉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흉터가 제게는 내적인 상처인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데 이 흔적이 스티그마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몸에 이 흉터? 이것도 스티그마가 될 수 있겠네? 왜냐하면 제가 키우던 염소를 사랑해서 염소죽을 끓이다가 받은 상처거든요. 흉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티그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삶에 가득한 여러 인생의 흉터들이 우리 주님께 연결될 때 이게 스티그마, 흔적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상처에 머물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나는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세 번째 트라우마는 엄지 박치 트라우마입니다. 저는 경상도여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엄지 박치여가지고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찬양만 하면 이게 삑사리가 자주 나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과 저와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너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 부탁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닫고 바로 찬양 지휘자님께 찬양 부분을 부탁드리고 또 찬양을 잘하는 사역자들에게 찬양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탁을 드려서 잘하는 분들이 하게 되니까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못하는 것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트라우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지체됨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0: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트라우마가 변하여 간증과 고백이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우리의 잘못은 아니죠. 사고와 상실과 고통으로 그 겪는 트라우마가 남는 건 어쩌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 한은 우리가 참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를 말씀으로 잘 헤쳐나간 그런 케이스를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개가 가진 트라우마의 정체는 뭐였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치유 회복될 수 있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좋은 예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3: 네, 다윗의 얘기를 한번 할게요. 다윗에게 여러 번의 트라우마가 있었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장인의 살해 협박에도 시달리기도 했지만 자기 아들이 그냥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반란, 밤중에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 나와야 했고 오래 준비된 모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아끼던 신하들도 다 등을 돌려버리고 또 압살롬이 자기의 여자들을 대낮에 성폭행하는 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해버리는 것을 듣게 된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였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날 쓴 시편이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4편은 자기 전에 쓴 시편이라고 듣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포도주를 주실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0: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던 그러한 습관이 이 트라우마를 이겨낸 것 같아요. 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아니 지금 이 단초는 다윗이 시작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렸고 그 여파로 그 아들 암논이 다마를 갖다가 이렇게 겁탈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면서 집안이 깨져나가는 자기가 죄를 졌다는 죄책감으로 충만해야 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요. 오늘날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나를 버리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윗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시편에 압살롬에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걸 보면서 늘 말씀의 묵상을 훈련했던 성경으로 자기 자신을 지켰던 다윗이 이 엄청난 보통 남자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의 배반 사건에도 이 트라우마를 말씀으로 이겨낸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날 다 기울거나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 평생에 다 기울 때마다 자기 배신했던 그 트라우마, 그 아픔이 아마 평생을 갔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법이나 비결은 역시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너 오늘 밤에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오늘 밤에 사탄이 너희 영혼을 내게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돌이킨 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돌아선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할 제자를 믿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에 다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실수와 배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용서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트라우마는 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 실수와 잘못일 때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2: 저는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무엘은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어린 나이에 분리되고 차단되고 단절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고 같이 주로 시간을 대다수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고 홈니와 비느하스였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분리된 것도 굉장히 트라우마고 고통이었을 텐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 문제, 재정 문제를 아주 그 시대에 아주 뭐 최악으로 일으킨 인물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사무엘 안에도 큰 트라우마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을까? 저는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사무엘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세상의 욕망, 욕구,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모든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오히려 은혜가 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

0: 영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오히려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는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 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교제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성경 속의 새 인물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이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즘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에 좀 실질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2: 네, 실질적인 질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3: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하는 성경의 힘을 똑똑히 알기 위한
2: 질문 타임. 네, 이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치유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원리인지 그 예를 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그 원리라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온갖 병을 다 치료해 주셨죠. 네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제 아주 유명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오늘날 예수는 교회로 존재하신다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고 또 에베소서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한 3년 목회를 했어요.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그 목사님이 아프셔갖고 이제 교회가 문 닫을 교회인데 이제 저에게 공부 끝날 때까지만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8명 남은 교회를 제가 맡아서 한 100명쯤 됐을 때였습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난리가 났어요. 뒤쪽에서 새로 오신 엄마랑 딸내미가 들어왔는데 그 딸내미가 그 뒤에서 막 난장판을 넣은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온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교회에서 안 받아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그 자매가 난동을 부려하고 헬리콥터 경찰이 뜨기도 하고
2: 그 정도.
4: 네. 근데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내놓고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교육자를 뽑겠다. 그래서 교육자를 뽑아서 이분은 출근을 이 집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신문 광고를 냈더니 이력서가 세 장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제가 이혼한 전도사를 뽑았습니다. 난리 났죠, 장로님들이. 왜 이혼한 여자를 뽑냐.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이 안 돼요. 현재 그때는 뭐 무슨 말 해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0이 약간 넘으신 이혼 경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출근을 그 집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를 딸로 둔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소원이 낮잠 자는 겁니다. 그리고 딸 걱정 안 하고 시장 가는 게 소원이 있어요. 미장원 가는 게. 그렇게 해드려라. 그래서 이분은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딸을 맡아서 한나절 돌보고 그러면 어머님은 이제 쇼핑도 가고 미장원도 가고 또 제가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참 놀라우게 회복이 됐어요. 제가 삼각형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교회의 기도를 꼭 받아야 되고 부모님들은 포기하면 안 되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이 삼각형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회복됩니다. 또 교회가 뜻을 받들어서 참 그 가정을 사랑해줬고 또 아주 잘 돌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다시 대학도 가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치유하는 사랑의 힘이라는 게 흐르는구나. 그래서 트라우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지금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 네. 그러면 제가 그 트라우마 재해석의 산증인이라고 부르고 싶은 우리 이상관 목사님 조금 살짝 답답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믿고 기억이 새로워지는 제 개념화가 됐다고 하는데도 트라우마가 그대로인 분들이 실제로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0: 경우이고 극복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목사님? 이 질문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1: 네, 두 가지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는 나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랑에 충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 적셔야 한다. 두 번째는 감정에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석하면서 그 문제가 해석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감정이 감사로 바뀌기까지 그 씨름을 멈추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금방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같다가 금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저는 씨름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힘들더라도 꼭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2: 서정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와, 이 트라우마를 하나님은 심지어 트라우마도 쓰시는구나, 반짝이가 쓰실 수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도 과연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반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려주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듣던 얘기들이 전부 다 전쟁과 죽음 뭐 이런 거였죠. 친척들 죽고 뭐 등등등등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 형들 죽던 얘기, 누나 죽던 얘기, 뭐 그게 뭐 어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그러면 나는 다음에는 내 차례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부모님도 그게 충격이셨는지, 저 넷째 전원만큼은 안 죽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사실은 절에 열심히 다닌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맨 처음 교회에 나가가지고 몇 주 만에 들려온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죽음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과 우리 아버지가 뭐 연세가 워낙 많으신데다가 나는 어리고, 그런데 초등학교 벌써 4학년, 5학년 때쯤에 우리 아버지 이제는 농사도 잘 못 질 텐데 나 빨리 커가지고 이 집안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했었으니까 먹고 사는 근심, 걱정이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나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그냥 바로 들은 거죠. 너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믿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지만 하여튼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게다가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나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이 내 아버지 집에 살 거 많어, 내가 가서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 데려갈게, 그리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말씀 앞에서 금방 사라져버린 거. 아, 죽은 다음에 갈 데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말씀으로 저는 소망의 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있는 그게 트라우마라 생각하기도 하고 고민이라 그렇기도 하고 지난날 내가 받은 상처라 그럴 수도 있지만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는 부르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생각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만나면 뭐 트라우마가 뭐 훈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4: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 어느 날 이렇게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불쑥 고개를 다시 튀어나오기도 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다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 가이드라인. 네. 예. 저도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안에 이미 회복된 트라우마, 또 아직 계속 노력 중이신 트라우마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2: 또 그리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트라우마를 성경과 신앙으로 이겨낸 치유 회복 사례가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누군가가 목사님 언어 성경을 가장 좋아하세요 하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는 빌립보서를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보낸 서신인데 주제가 예수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빌립보서를 굉장한 트라우마라든지 열등감 비교의식 가운데 1000번은 넘게 대학교 때 읽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가장 많이 붙잡아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초점을 두었어요. 뭐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크게 다가온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에 더 깊이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무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만큼 제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 좋은 것들이 정말 위로부터 저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여러 트라우마도 빌립보서를 10도 갈 때 다르고요 정말 100도 갈 때 다르고 500도 갈 때 다르고 1000도 갈 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갔을 때 사람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중요순위에 딱 놓여지니까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우리의 기쁨이 확실해지는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빌립보서를 반복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 해당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에게 해당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시편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서신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속 반복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기까지 그 말씀에 깊이 빠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3: 한 5살인가 6살인가 됐을 때에 지금은 제 고향 춘천이 의암 때문에 막혀가지고 호수가 돼버렸죠. 근데 호수가 되기 이전에는 물살이 굉장히 셌어요. 소양강이 그 얕은 데에는 칡렁굴 같은 게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그 자라는 칡렁굴을 붙잡고 수영을 못해도 얕은 데에서 이렇게 건너 다니기도 하고 그랬죠. 동네 형들이 가는 바람에 나도 그냥 따라간다고 가다가 소양강 한복판에서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양쪽 다 끊어져가지고 저는 그 물살에 뭐 허리쯤까지 찼으니까 그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갔죠. 떠내려가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가는데 깊은 데로 가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수영은 전혀 못했고요. 발만 꼭대기 뜨고 왜 머리가 밑으로 내려갈까 그러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2: 생각을 하시다가
3: 갔지. 완전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 동네 형들이 쫓아가지고 동네에서 금을 가지고 나오고 뭐 그래서 아마 저 멀리 뭐 몇 킬로 내려가지고 뭐 그물질 해가지고 저를 다시 건져내서 고기 잡는 그물로 건져내서 인공호흡해서 뭐 살려냈대요.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죠. 그건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그 물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을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을 그분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이제 물이 무서워지지 않은 거죠.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그분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고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0: 뭐 트라우마 어떤 거라도 다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결은 따로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1: 저도 이제 트라우마를 좀 심하게 받아서 제가 한 4년 동안 신경정신병원을 다녔던 경험, 제가 뭐 네. 처음 듣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빌립 보서지만은 저는 그때 은행 다닐 때인데, 제 윈터 목사님이란 분이 에베소 강해하는 테이블 듣고, 제가 거기서 실마리를 얻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에베소 강해 가운데 우리의 치료에 대신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의 기쁨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치유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의 기쁨이 와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무엇이 막고 있는지 그 기억을 떠오르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로 나를 치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하는 사이에 어느 날이죠. 제가 8개월째 되는 날 성령님께 내가 왜 이 젊은 나이에 정신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됩니까? 제 마음속에 꼭 치료돼야 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트라우마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 숨겨놓는답니다. 한 번도 기억나지 않은 상처가 떠오른 겁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그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저에게 임하는 순간에 저를 괴롭혔던 우리 새어머니가 용서가 된과 동시에 정말 이 머리가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시원한 성령의 물인지 기름인지 불어오고 그것이 내 배에서 터져나가기를 한 20분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죠. 그날로 제가 이제 신경정신병원에서 해방이 됐고 자유케 돼서 제가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라는 것이 참 위대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치료받지 못할 트라우마가 없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성경의 치유 회복 능력을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를 기원하면서 외치며 마치죠.
3: 하나님의 약손 성경 말씀으로 트라우마를 이기며
4: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의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스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살고 있다는 거죠. 당장 오늘 아침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출근했던 길을 떠올려봐도 그렇고요. 어디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도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스트레스 관리하세요라는 말이잖아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건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스트레스가 나를 해칠 거야 라고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 지금 상황이 나를 성장시킬 거야 라고 믿는다면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영향을 주지 못한대요. 경쟁이 너무 싫고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으니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자 라고 했던 어느 배우의 수상소감처럼 우리 오늘의 스트레스만큼은 나를 키우는 성장의 연료로 바꾼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떠올려봤거든요. 그렇게 몸을 쓰는 게,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는 게왜 스트레스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 마음의 병으로 가지 않는 건 그만큼 그 일을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보느냐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방금 톡으로 스트레스 때문인가? 라고 쓰고 보냈는데 뜨끔했어요. 간헐적으로 어지러웠거든요. 내 사랑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는데 그 일이 자꾸만 나한테 스트레스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너무, 예, 내 몸이 지금 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로 내가 더 연단이 된다. 아, 즐거운 스트레스다. 쉽진 않죠. 예,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좀 덜할 겁니다. 이 몸의 어떤 증상들이. 가브리엘님, 좀 우울한 하루였는데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다양루에서 회복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합니다. 아멘. 오소량님,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주유소에 와야만 하잖아요. 퇴근길에 들어왔습니다. 후다닥. 다양로에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곡, 김동욱이 부른 금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오기님은 광주에 계시는데, 거리에 장미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유, 상상하게 됩니다. 머리에 그려봐요. 그 장미꽃들을. 주님의 숲 신청하신 곡, 사랑 이야기가 부릅니다. 어느 날

볼이 퉁퉁 부었는데 기쁘게 당향로로 달려왔어요. 그럼에도 치과는 스트레스네요. 풀꽃님이 신청하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배다해의 목소리 버전이 저희가 없어서 이게 유튜브용으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목소리가 좀 비슷한 김수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타카님이 당향로는 오프닝이 정말 다양한 주제에 생각해 볼 소재인 것 같아요. 허투론 하나도 없이 다양한 섬세한 그런 오프닝 정말 최고입니다. 어제 이 얘기를 빠뜨려서 스트레스였어요. 아, 이제 스트레스 풀리셨어요? 예. 8200번님께서 오늘 같은 교회 섬기는 장로님과 식사하면서 이 방송에 대해 얘기했어요. 소개를 했죠. 은혜롭고 편안한 방송이다. 그래서 자주 듣는다. 오늘부터 들어보신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실 모든 청취자들과 박 장로님과 같이 듣고 싶은데요. 김영미 찬양곡 경배와 찬양 신청합니다. 지금 박 장로님 듣고 계실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곡 들으시고 혹시라도 난 뭐 특별히 들은 곡 이나 뭐 듣고 싶은 곡은 없다 하시면 다른 분들이 워낙 좋은 곡들을 많이 신청하시니까 편안하게 무얼 하시든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8200번님 그리고 박장로님 함께 들려드립니다. 김영미 경배와 찬양.

DK-소울 받아주셔서 원성남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라라파파님께서 요즘 잠을 못 주무신대요. 집에 그 지붕 있는 쪽에 꿀벌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윙. 아, 이건 너무 파리 같다. 벌 그 날갯짓 소리 있잖아요. 아, 왜 하필 우리 집일까 불평도 했다가 말벌이 아니라서 감사하다. 선택받은 집이다 생각하며 위안받고 있습니다. 꿀벌들아, 잘 지내보자. 아,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꿀벌은 진짜 오염이 없는 곳, 그러니까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만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도심에서의 꿀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얼마나 깨끗한지는 꿀벌들이 얼만큼 살고 있느냐를 따라서 예, 그거를 좀 가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라라파파님이 계시는 곳이 깨끗하다는 건데, 그건 좋은데 소리가 그리고 조금 이제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게 걱정인데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집이라서 그런가? 꿀벌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았네요. 예, 선택받은 건 맞는 것 같고요. 좋은 일들이 생기려 그러나 보다라고 이제 좋게 해석하면 좋은데, 어쨌든 위험하지 않게 예, 잘 꿀벌들이 있다가 갔으면 좋겠네요. 은혜입니다 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새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목장 모임의 목원분이 이 방송 당신을 향한 노래를 소개를 해서 알게 됐는데요. 저희 목장 서로의 아픔과 어두운 부분까지 솔직하게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고 단순한 교제를 넘어 진정한 은혜의 교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일이 저한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목장 식구들에게 그 상황을 털어놓았는데, 목장 식구들이 진심으로 가정을 걱정해주고 한 마음으로 작정 새벽 기도를 해주는 정말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도 잘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무엇보다 함께 울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목장 식구들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고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은혜입니다 님께서 새로 오셔서 목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공동체, 서로의 상황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이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주님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공동체가 앞으로 주님 보시기에 더 기쁘고 함께하는, 또 이 사랑이 점차 퍼지는, 번져나가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들을까요?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레몬나무님께서 15일까지, 15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네요. 꼭 해결이 됐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요. 믿음이 부족한 탓일까요? 자꾸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잘 해결돼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도 부탁드려요. 아멘. 레몬나무님, 그렇게 기도할게요. 기쁜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됐다라는 감사함으로, 예. 다시 이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와 그림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여호와 유월절.

6942님께서 저희 집엔 꿀벌이 아니라 제비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제가 자리를 잡자마자 제비도 자리를 잡고 지지배배 지지배배 얼마나 지저대는지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믿어요. 아멘. 아 맞아요. 제비도 좋은 소식 물고 온다 그러잖아요. 반가운 사람이 오면 제비가 막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리고 그 박씨를 물어다 준 것도 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6942번님의 신청곡이었고 러블리포스님께서 최인혁 인생 한번 신청하신 곡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른 퇴근 후에 생방 들으니까 좋아요. 오늘 선곡도 감사합니다 하신 분 프리지아님이세요. 예, 저도 일찍 만나니 좋네요. 생방으로. 최여사님 신청곡 올리셨는데 제가 들려드리지 못했을 때 아, 마음이 상하시지 않을까? 라고 신경 쓰는 건 DJ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도 선곡 흐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들려드리는 건데 그래도 우리 최여사님이 넓은 마음으로 그래 우리 당양동 가족들이 신청하는 게 바로 내 신청곡이지 이렇게 받아주셔서

좋아요. 이제는 익숙한 이름들이 가족 같고 마음도 많이 통한다고요. 1018번님의 신청곡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은 조두경의 목소리로 듣고요. 잠시 후 2부 7시에 봬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평론가, 신곡의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말입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0: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주 가운데 빠져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늘은 김구삼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제키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여름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냉방병이잖아요. 에어컨 때문에. 타시는 분들은 잠깐 탔다가 내리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그 바람을 맞아야 되니까 긴팔 입으셔도 좋고 냉방병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계절이 곧 오네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은하수 구수롱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패스하자. 예, 한낮엔 무척 덥더니 저녁이 되니까 선선해졌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귀가하려고 지하철 기다리면서 함께해요. 지금 지하철 타셨을까요? 2969번님은 오늘은 쉼터가 아니라 갈멜산 기도원 와서 인사합니다. 45년 만에 기도원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오늘 1박하고 내일 새벽 집회, 11시 집회, 3시 집회 참석하고 쉼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도 마음껏 하고 돌아가서 은혜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렵니다. 아멘. 응원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신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오늘

주님 무엇을 말할까요? 아가파 워십 앨범에서 후야마미님과 같이 들었고요. 신승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수평기님께서 뭉게구름이 예쁜 오후입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15분의 어르신께 재능기부로 손마사지 해드리고 매니큐어도 바르기 해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음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주는 기쁨 또 받는 기쁨. 주바라기님, 누군가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라는 자작시를 SNS에 올렸는데 조금만 써보면 예, 이런 구절이 있다고. 똑똑똑 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하루하루 고단한 삶에 하늘이 조용히 위로를 건넨다. 똑똑똑. 오늘 비가 정말 저를 위로해 줍니다 하셨는데 계신 곳에 주바라기님 계시는 곳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여긴 날씨 진짜 좋거든요. 비 내리는 오후 똑똑똑이라는 이 글자가 너무 뭐랄까 정겹달까? 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고단한 삶에 하늘이 조용히 위로를 건넨다. 똑똑똑. 신감사님께서 사랑하는 정원님 늘 듣고 다니면서 또 가끔씩 올려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그 기다림을 이제는 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따라가는 길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한 걸음씩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한 오늘입니다. 신감사님 아이디대로 그렇게 또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로즈가든님도 오셨고요. 예, 보이스라는 달란트를 가지셨다고. 평소에는 말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여러분과 소통할 때는 참 이 목소리를 주신 게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며 예,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이 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이 곡은요. 행복한 요하나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그 길고 긴 윤현정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멋진 하루님께서 루아흐의 내 안에 부소서라는 곡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곡 나가는 동안에 찾아봤더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곡이더라고요. 루아흐의 다른 곡들은 있는데 내 안에 부소서라는 곡이 없어서 제가 이 곡은 저희 자료실에 한번 알아보고

윤현정 그 길고 긴 함께 했습니다. 벌레 습격 오늘 제비도 나왔고 꿀벌도 나왔는데 벌레는 좀 아니더. 어떡해요. 저스틴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8265번님이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진짜 지금 하늘이 이래요. 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빛이, 와, 노을과 함께 사진도 잘 찍으셨지만 정말 이런가 하늘이 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감사합니다. 눈이 행복하네요. 올리브님, 제가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중인데요. 저와 함께 훈련 중인 전 자매님께 당향로를 적극 추천했어요. 그

자매에게도 제가 받은 그 은혜 그대로 당향로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6월 중에 저희 훈련팀이 특송하게 될 찬양인데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신청해 봅니다. 전 씨이신가 봐요. 전 자매님. 예. 저희는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매일 6시부터 8시까지 CBS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만나라는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과 좋은 사람들의 글과 그날 하루를 담은 얘기들과 위로와 또 말씀이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반갑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네 팀룩 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죠. 예, 이 곡 들려드리고요. 복의 근원님이 스트레스가 나를 성장시킬 거야. 따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걸. 그래. 이거는 그냥 그래 스트레스가 나를 성장시킬 거야. 이런 말투는 아니고 그래 스트레스가 나를 성장시킬 거야. 참아야 해. 이런. 왜 음성 지원이 되죠? 아니 저녁 잘 먹고 하하호호 하더니 5분도 안 돼서 머리 아파서 집중 안 될 것 같아. 학원 안 간다고. 야. 뭐 딸내미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죠. 오프닝을 미리 들었다면 그래 스트레스가 너를 성장시킬 거야 라고 말했을 텐데 학원에 내려주고 집으로 오는데 야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엄마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할까? 근데 어떨 때는 그 지혜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욱하는 감정만 올라올 때도 많고 정말 엄마라는 이 직업에도 훈련과 많은 인내와 특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의 근원님 따님이 학원에서 돌아올 때는 웃음으로 예, 반갑게 맞아주실 수 있길 팀룩 워십 주와 함께 걸어가네

0: 의와 구원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1: 메이나차님이 보내신 사진이었군요. 너무 멋져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어노인팅 앨범에서 예 들었습니다. 정말 그 경이로움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강변영가님이 찬송가가 흘러나왔을 때 뭉클하고 반가움, 또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방바닥에 깔린 방석에 앉아서 음표도 없이 가사만 적혀있던 궤도 넘기며 찬송가 불렀더랬죠. 요즘은 교회에서 찬송가보다는 CCM을 많이 불러서 가끔씩은 또 찬송가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오랫동안 정들었고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씩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그리운 것들이 많아지는 나이인가 봐요. 너무 공감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7시 39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도 야근 중이신 3남매 아빠님 오늘 생일이시래요. 분명히 어제는 아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그래서 나 집이랑 차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너무 커 이러셨다는데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늘인데 왜 축하를 안 해주지? 누가 날 축하해 주려나요? 했는데 일단은 당양노가 줄 섰습니다. 삼남매 아빠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잘 태어나셨고요. 삼남매 기르면서 훌륭하게 주님께서 맡긴 일 잘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야근이 잦으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매일매일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해 드려요. 진짜 찐 생일 축하곡 좋은 씨앗이 부릅니다. 생일 축하.

삼남매 아빠님의 생일 축하드리면서 5월 12일 네 오늘 저녁에 가족이 깜짝 서프라이즈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당양로 가족들이 지금 다 축하하고 있으니까요. 이 축하의 마음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홀리원 임성규의 목소리로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들었는데요. 이 곡은 커피향기님과도 같이 들었습니다.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이번 주 아버지 팔순잔치 했을 열무김치 다 했습니다. 오, 수고하셨다. 너무 애쓰셨네요. 맛있어라 맛있어라 하고 버무렸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여쁜자연님. 허유미님은 늦게라도 이렇게 보고 싶어서 출첵합니다. 오늘 포천에서 연합여전도의 야유회 다녀왔어요.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홍삼명주님은 집 옆에 조그만 텃밭 이것저것 심어서 자급자족하려고 했는데 동네 선배님들이 자꾸 심고 남은 거 주셔서 조금 더 확장했어요. 퇴근 후에 밭에서 풀 메고 있는데 이틀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일은 정말 끝이 없는데 그래도 재미있는 거 있죠? 원래 농부체질이라는 어머니께서 하시던 일도 하고 있어요. 체질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3213번님도 함께 하시고요. 준이비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네요. 신청하신 주유진의 곡입니다. 큰딸.

조유진 큰딸 들려드렸습니다. 이맘때 이 시간 정도 되면은 막 이 청취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아마 식사하고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여기 계속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들으시다가 인사 남기러 들어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여쁜자님이 아까 버무릴 때 불을 켜지 않아서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갔다고. 아, 매콤하니 좋죠 뭐.

아니, 저는 음식 잘하시는 분 보면 너무 부러운 게 손맛이 다들 그렇게 좋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타고 나는 것 같고 저희 어머니도 음식을 잘하시는 편인데 왜 저는 그걸 물려받지 못했는지 저희 식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제가 반찬을 만들면 모든 재료들이 다 살아있대요. 그게 다 싱싱하게 뭐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 조화가 돼서 버무려지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했는데 왜 그럴까 맛이 없을까. 전 진짜 요리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아까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에서 일산방면으로 가는 양주 요금소에서 바로 앞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대요. 차량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뒤집혔는데 다행히 그 운전자분은 의식이 있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너무 다행이네요. 좀 더 마음에 걸렸던 이유가 그 차량에 성경책도 있었고 여러 장의 헌금봉투가 보였대요. 그래서 믿는 가족이라 더 마음이 쓰였고 괜찮으신지 걱정이 되신다고. 요금소 직원분도 오시고 119로 연락이 돼서 빨리 조치는 된 것 같은데 아무 일 없게 잘 해결되고 또 이분도 많이 다치지 않았길 저희도 함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레몬나무님 15일까지 해결돼야 되는 일 잘 해결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하원하진맘 김진아님이 내일 병원에 가신대요. 난소에 혹이 있어서 아무 탈 없길 기도해 주시고요. 마하나임님 오늘 아마 스탠드 이게 스탠스가 아니라 스탠드 수술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스탠드 수술하시고 오늘 퇴원한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또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릴리님의 신청곡 사친다노 위러브와 아는들라이트가 함께하는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6시에 봬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가 쓴 난문 퀴답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건너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가파르고 험난한 길, 가장 아프고 괴로운 길, 주님은 그 십자가 길을 건너셨습니다. 당신의 상한 몸이 다리가 되었듯 우리도 평화의 다리가 되게 하소서. 이 길을 무사히 건너 그리운 이들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여수시립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 예수 믿는 자여 정영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박순복과 방현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김의배의 음성으로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이규도와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LT방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박희봉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라신님께서 일부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풀님, 오늘도 말씀 듣기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보내주셨고요. 아뜨거님께서는 이 새벽에 벌써 만 걸음 넘게 걷고 계시네요.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양파님께서는 새벽에 깨어 찬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주셨고요. 마라나타님, 소중한 한 주, 소중한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축복의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곡 나의 모든 행실을 최수진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시편 19편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김명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이었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장미경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나윤선이 부른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합니다. 이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재욱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2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순종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전쟁,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후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 목소리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나요? 그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요? 모든 길에서 주가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나아가며 주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장수하니까 잘 될 거니까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이 우선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 자녀들도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음성 외에는 황화자와 박치원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가난한 사람 CBS 합창단의 곡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윤화의 음성으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손녀 손자 사랑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세상이 험하게 돌아가니 마음도 험해집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맞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잘 사는 길인데 일단 멈춰서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 주님 저의 환난을 인내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인도에서 잘 듣고 계시다고 레인 리님, 너무 힘든데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요즘에 인도 많이 덥죠? 언뜻 보니까 체감 기온이 낮에 40도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힘내십시오. 3.1절님께서는 내마감 수술 받고 고통으로 밤새 앓다가 위로받고 싶어서 들어오셨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회복 과정 중에 이렇게 아프신 것 같아요.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얼른 나으시기를, 그래서 완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명랑명랑님께서는 열이 좀 있어서 약을 일주일째 드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들으면서 항상 위로받고 있어요 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받으시면서 아프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신예숙님께서도 감기 걸리셨어요. 아들이 쉬는 날이라 온다고 해서 함께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감기에 온판 걸렸네요. 병원을 가야 하는지 하셨는데 가셔야죠. 가셔서 약 드시고 힘내셔서 얼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미의 터치 준비했고요. 이어서 솔로몬님 신청하신 서드베이스의 진동 보내드릴게요.

내 진짜 삶은 언젠가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불완전해 보이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소한 이야기를 글로 쓴다. 이 이야기가 특별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상처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처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최은영의 백지 앞에서 가운데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조심스레 귀를 기울입니다.

물가로 나오라. 김보현님께서 들은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하시면서 청하셨는데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이 곡을 들었네요. 조이 오중창단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신재호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8870번께서 주기도문을 청해 주셨는데요. 박인수의 곡으로 청하셨는데 저희에게 박인수의 음성으로는 없고요. 대신에 최현수의 곡으로 주기도문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1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 끝곡은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합니다. 저희 연합회 야외 예배 드립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름다운 시간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무엔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참 아름다워라. 오늘 끝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에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돌봄 사각지대, CCTV 사각지대.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돌아보고 굽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주 저편에서 커다란 태양이 동그란 지구를 향해 한없는 햇빛을 비추듯이 말이죠. 이 세상에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듯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서로에게 햇빛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래 따스함을 얻고 쉬어갈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사각지대는 사라지겠죠? 밤이 깊어가는 지금 우리 다시 우리를 비추는 햇빛을 기다려봅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메트로드만의 라이드 오브 더 월드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10월 아니야 5월 죄송합니다. 5월 12일 예, 5월 12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5월인데 왜 10월이라고 했을까요? 두 배나 뛰어야 되는데 가을이 그리운 걸까요? 네.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시코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라디오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또 참여도 해주세요. 여러분 참여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 고민 사연 남길 수 있어요.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들 얼른 배달하죠.

You are my all in all. 데니스 존이건의 목소리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원곡이죠. 네,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도 화요일 여러분의 인사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봄보로봄님께서 샬롬 성웅님 반갑습니다. 캠프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세라별님도 호호호

뛰어넘고 가을로 가자 하셨어요. 아 정말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진짜. 예. 근데 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같이 건너가야죠. 예. 지금 봄 충분히 느끼고 곧 올 여름 잘 견디고 가을도 만나보시죠. 최정숙님께서도 기도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기도원에서 기도실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오, 기도원 가셨어요? 아, 네. 마음에 이렇게 준비해간 기도의 제목들 또 다 올려드리고 또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들 또 상황과 현상을 통해서 주시는 이야기들 잘 듣고 오셔서 또 건강한 일상 함께 살아가시죠. 진진맘님도 오셨어요. 한강변 걸으며 듣고 있습니다. 제 신청곡은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뭐 노래 다 아시는 건데 네.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을 때 듣고 간구하던 찬양입니다 하셨어요. 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이 노래 가수도 모르세요? 가수도 한 분밖에 없는데 이 노래 부르신 분이 다른 분 아시는 분 네. 정답 아시는 분 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제목과 가수를 아시는 분 샵 1212로 맞춰주세요. 아, 저 아냐고요? 아, 저 알죠. 제가 아니까 퀴즈를 내죠. 정답 기다리면서 지선의 노래도 먼저 듣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었습니다. 지선의 노래는 최근에 새로 발표된 신곡이네요. 네. 찬송가를 발표한 지선의 노래였습니다. 아까 우리 이 앞에 사연으로 신청곡 제목을 모르겠는데 가사 첫 줄만 알아요 하면서 보내신 곡의 정답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곡의 정답은 예, 여호와의 유월절 예, 시와 그림이죠.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바로 막 보내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몇 분 안 계셨어요. 그것도 이은주님이 예, 시와 그림 여호와의 유월절일 듯해요. 성우님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검색을 통해서 세라벨님도 조영준 여호와의 유월절 이 곡일까요 하셨는데 조영준님은 작곡가이시죠. 이 곡의 작곡가 시와 그림은 노래하는 김정석 곡을 쓰는 조영준 두 분이 함께하는 팀이죠. 작곡가와 가수가 함께하는 팀. 실제 조영준님은 한국에 지금 안 계시고 캐나다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활동은 김정석 목사님 혼자 네, 하시는 거죠. 시와 그림 아름다운 팀이에요 정말. 네. 이 팀이 시작된 이야기를 정말 들으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진짜 원래 가까이 아는 사이가 아니었대요 두 분이. 근데 김정석 목사님이 그 대학교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 조영준 작곡가님이 곡을 쓴 노트를 가져와서 나와 함께 음악 찬양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쫙 보여줬는데 그때 김정석 목사님이 이제 막 신학교 다닐 때니까 제가 좀 뭐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 악보를 박박 찢으면서 당신과 같이 안 하면 의미가 없어 이랬다는 이야기가 김정석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만큼 네, 절박했던 그리고 열심히 했던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가득하게 예, 전달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 노래 들을까요? 시와 그림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어메이징 코리아 유은성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월드컵이 30일 남았다죠? 네. 북중미 월드컵 네, 우리 선수들 잘하고 오라고 응원의 노래로 어메이징 코리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님께서 오늘도 바빴던 하루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들으며 자려합니다. 은혜의 찬양들 고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곡은 하늘소망입니다. 하셨어요.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조유포유 채널 프로그램 중에서 이곳에서

한 고객 사연과 비하인드를 많이 듣네요. 역시 최고 PD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프로그램에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다 이 정도는 다 우리 진행자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뭐 최인영 목사님한테 뭐 CCM 역사 뭐 사역자 물어보면 줄줄줄 나오죠. 네. 제가 조금 더 잘 안 조금 더 진짜 한 3cm 정도 조금 더 아는 거지. 이 정도 내용은 이 방송 진행하는 CCM 방송 진행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5025번님께서 요즘 무기력증에 걸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생의 과업처럼 여겨지는 그 일이 있는데 나머지 섬김들은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것도 소명을 발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일생의 과업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의 다른 일들이 작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내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이 있고 주변에 그거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변의 작은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하고 의견 나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나를 봐도 없어서 신청해 주셨는데 방익수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먼저는 피아워십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강익수의 목소리로 나를 봐두옵소서 함께 들었어요. 박성우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태양반달님께서 이게 찬양인가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보니까 아마 요 노래 나간 시점인 것 같아요. 유은성의 어메이징 코리아 나갔을 때 이게 찬양인가요?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노래 유은성 이 노래 찬양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그때도 세라벨님이 태양반달님 참 이상한 나라 코리아가 제목으로 CCM 유은성님이 코로나 때 응원가로 발표한 곡입니다 하면서 또 바로 알려주셨어요. 야 우리 캠프 애청자분들의 이 센스.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씀을 미리 게시판에서 다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CCM 캠프는 CCM을 소개하고 함께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CCM이 뭐예요? 라고 말한다면 컨템포리 크리스찬 뮤직, 보편적 현대적인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설명 사전적 해설보다도 그냥 기독교인들이 만든 좋은 음악을 듣고 나누는 거예요. 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CCM 캠프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가 찬양입니다 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찬양이 아닌 곡도 있어요. 가끔 가요도 들어요. 네네, 우리 그래요. 우리 캠프 폭이 넓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이 프로그램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Shine Jesus Shine 들으면서 2부로 갈 텐데요. 여러분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가 좀 필요해요. 꼭꼭꼭 눌러주시면서 2부에서 만나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 다만 그들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한 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더군. 마치 아르고호를 타고 떠난 영웅들처럼 말일세. 그래,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했을 뿐이야. 구루 하워드 교수의 하워드의 선물 중 일부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3: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인칭 대명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방 제 질문에 답이 있었는데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한국의 문화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서구 문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셀프입니다. 자, 자신, 본 모습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 두 문화가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자신을 찾아가는 것,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봅니다.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나와 너가 연합하여 우리

0: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는 우리를 추구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랑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엄마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엄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집에 놀러 가자고 할 때도 우리 집에 가자고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의 표현으로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져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방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라고 부릅니다. 원래 자기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 셀프입니다. 그래서 자기야 뭐 먹고 싶어? 라고 질문하는 것은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맞춰봐 라는 뜻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에서 배우자가 물어보면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문화는 내가 우리고 우리가 내가 됩니다. 사랑하면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개념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나와 너가 연합하여 우리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개념이 가장 잘 살아있는 조직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정은 나와 너가 만나 우리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자기의 아내를 만난 아담이 했던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입니다. 내 뼈이고 내 살이면 너가 아니라 나입니다. 아담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언제 깨집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입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인데 인간이 선과 악의 판단을 직접 하겠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입니다. 아내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내 자신처럼 사랑했던 이 관계에 선악의 분별이 들어가니까 깨집니다. 부부 사이에는 선악을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우자를 말 그대로 자기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마다 에덴 동산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CBS
2: 어디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화하는 세계. 그곳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리라. 이란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말입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화요일 2부 1시간 더 오늘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 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CCN 캠프를 튼튼하게 만들어 갑니다. 2부에도 광고가 있죠. 광고 듣고 뉴스 CCN 바로 시작하죠.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자, 2부의 시작은 이란 UCCM 새노래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듣기 좋은 새노래,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새노래 가져왔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새 노래는요, 워십 플로잉의 채움입니다. 채움. 2025년 플로잉 뮤직캠프 주제 말씀이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쓰여진 이 채움이라는 곡은요, 우리 안에 것들을 비워내는 자기 비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것을 채워주심을 것이라는 권면과 고백의 말씀으로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비우면서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찬양을 듣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었고 블라블라 거죠. 외운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럼 오늘 워시플로잉의 채움 뉴 CCM으로 함께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응원의 마음으로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콕콕콕 눌러주세요. 오늘의 뉴 CCM 워시플로잉의 채움입니다.

워시플로잉의 체험, 오늘의 뉴스CCM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 노래 아주 경쾌하고 좋은데요. 플로잉 뮤직캠프 주제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 좋습니다. 종종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CCM 함께 들었고요. 비공개 사연이 하나 왔네요. 성우님 두 달 동안 회사 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 말씀 보려해도 은혜가 안 되고 CBS 들어도 은혜가 안 되었어요. 이제 그 상황이 두 달이 지난 이 상황에서 끝나고 듣는 이 상황이 은혜네요. 은혜 아니면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럴 때 있죠. 네. 정말 회사 일로 막 치이고 막 정신 없고 그럴 때는 막 마음 가다듬고 성경 보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분주하게 막 두근두근하고 막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런데 그럴 때도 꾸준히 하셨다는 거, 그럴 때도 성경을 보려고 했다는 거, 네, CBS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려고 했다는 노력, 제가 응원해 드립니다. 네. 당연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해봐야지,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읽어봐야지, 이렇게 꾸역꾸역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그 두 달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 잘 해결되셨죠? 네. 캠프에서 나오는 음악들로 많은 위로받고 함께 힘내시면 좋겠어요. 1018번님이 샬롬 김수진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이 그럼요. 신청하시면 틀어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먼저는 잔치 공동체입니다.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네, 그리고 장근희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아 참, 잔치 공동체 이번 주 금요일 캠프 초대석에 오기로 약속됐습니다. 이번 주 캠프 초대석 많이 기대해 주세요.

김명선의 노래로 그저 상상할 뿐이지. 이건 캐스팅 크라우스의 I Can Only Imagine. 아, 뭘? 캐스팅 크라우스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기억이 제가 안 나네요. 그죠? 아, 멀시미. 맞아요. 멀시미. I Can Only Imagine. 네, 노래였죠. 이 노래는 영화로도 나왔죠. 네, 영어로 나와서 한국에서 개봉했었고요. 네. 그때 아마 그 시점에 맞춰서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부른 버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근희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N 캠프, CBS 표준 FM, 레인보우 앱, CCN 캠프 유튜브 통해서 함께 듣고 계십니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또 사연을 주셨어요. 샬롬 캠프, 제가 생계를 위한 새일을 위해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셨어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가 보군요. 아, 정말 잘 준비하셔서 정말 멋진 일이 있기를, 그리고 생계도 정말 풍성해지기를 같이 구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면 주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겠죠. 앞에 신청하신 노래가 많아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김수진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은혜 아니면 신청하신 분 있죠. 네, 그 사이에 류하나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같이 듣겠습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노래로 은혜 아니면 신청하신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수진, 류하나, 라이프 로드 싱어즈로 이렇게 약간 클래식한 노래들을 듣고 보니까 약간 좀 CCN 캠프가 좀 고급진 분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화요일 밤에 아주 웅장한 노래들 들으니까 또 좋죠? 네. 해외 CCM으로 이어갑니다. 킹스웨이 뮤직그룹에서 부릅니다. Days of Elijah.

탐 브룩스의 마이티 워리어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CCN 캠프에서 들은 곡들이 다 좋은 곡들이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CCN 캠프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벌써 화요일이고요. 내일이면 수요일. 한 주가 벌써 중간쯤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5월도 중반을 넘어가게 되는데 짧은 연휴였던 5월의 시작들이 벌써 지나가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이번 주에는 또 스승의 날도 있죠. 이렇게 지나가면 5월도 다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분주함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또 감사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은 꼭꼭 마음속에 챙기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마음전파상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마음전파상의 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시죠.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지구는 둥글고 사방의 땅은 평평하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도 곤륜산이나 형산, 곽산을 오르며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지나간 과거는 쫓아가 잡을 수 없고 다가올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다. 그런데도 좋은 수레를 갈망하고 논밭에 마음 태우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생토록 헤매면서 오로지 저것을 바랄 뿐 이것을 참으로 누려야 하는 줄 모른 지가 오래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산문 바로 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최희안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마땅하도다 말씀하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전해드리며 문을 열었는데요. 벌새님께서 어머 오늘 아침 산책하면서 요한일서 들었는데 이런 우연이 사랑하며 오늘 하루 보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음이 통하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새 음원 중에서 한 곡 청해 주셔서 저 그중에서 구별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송정미 씨 곡을 전해드려서 서로 사랑하라는 송정미 씨가 같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희주일 곡을 준비했고요. 기도하는 사람님께서 8,000원의 기적이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딸기가 요즘 조금 확실히 가격이 좀 내렸더라고요. 정말 반짝반짝 반질반질.

질 달콤한 딸기가 요즘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또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주셔서 참 기분이 좋은데, 세일에서 4팩을 사시고 나서 이걸 다 나눠주셨대요. 한 팩은 본인이 드시고, 반대쪽 근무하는 형님, 사모님 드리고, 그 다음에 늘 식사에 준비해 주신 식당 여사님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양 과장님, 김 과장님, 러셀, 배대리님, 유 과장님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종이컵에 다 담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쁘게 그 종이컵에다가 딸기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한 5알씩, 6알씩 담아서 나눠 드셨다고 인증샷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쁜 마음, 착한 마음, 우리 이런 곡이 있어요. 달까요 나단에 나누어 주어요라는 곡이 있는데, 앞부분의 아가 목소리도 참 귀엽고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정혜원의 새 앨범 구별, 희주일 서로 사랑하자, 달까요 나단 나누어 주어요.

0: 희훈아, 희훈이 몇 살?
1: 3살.
0: 3살? 희훈이 형욱이 사랑해? 진이도 사랑해? 운이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하니? 아빠 사랑해요, 해봐.
1: 사랑해요.
0: 그래, 아빠도 희훈이 사랑해.

달까요 나단의 나누어 주어요 앞부분에 아가한테 사랑하니 누구 사랑하니 누구 좋아하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그런 아이들 보면 뭐 이렇게 자꾸 묻게 되잖아요. 대답이 듣고 싶

네, 오늘 또 희주일 곡을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아, 이 곡도 진짜 좋은데. 3665님께서 살짝 늦으셨어요. 이 곡은 기억하고 있다가 이삭 줍기로 전해드릴게요. 키링 사진도 감사해요. 어제도 이 비슷하게 그 며느님한테 선물 받으셨다고 그 손뜨개로 한 키링. 와, 이것도 굉장히 예쁜데요. 그 화분을 이렇게 그 해서 꽃, 꽃을 직접 뜨개로 해서 하는 것도 예쁠 것 같고, 키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예쁠 것 같고, 정말 손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엄지척, 엄지척 해드릴게요. 선물도 하셨다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서 축복 속에서 좀 축하해달라고 사연을 주신 분 계셨어요. 아이, 속상해라. 저는, 한 일주일이 뭐예요. 한달 전부터, 좀 많이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격상 또 조용히 지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럼 저희 같이 축하해 드릴게요. 저희가 축하해 드리는 방법은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죠? 힘내시고요. 0953님께는 우리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쁘게 출근하고 축하도 못 받고 어제는 큰아들 생일이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꼭 미리 이야기하셔서 나 방송으로 이렇게 축하받긴 했는데 꼭, 축하받고 싶다고. 한달 정도의 여유를 주겠다. 그때까지는 계속 뭐라도 좀, 말로 하든지, 그렇게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는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리미리 녹음 버튼 누르시겠다 말씀하시면 제가 살짝 여유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신청곡 들려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녹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누를까 말까 하고 계신 1385님, 1386님, 네, 지금 잠시 뒤에 누르시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CBS 장로합창단 버전으로 꼭 듣고 싶다고 그때 그 감동 기대하며 들을 수 있겠지요 하셔서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마커스 워십의 찬양도 7493님께서 모처럼 시간 맞는 직장 동료들과 번개팅으로 잠시 후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수다 삼배경 빠질 생각에 벌써 신나요. 큰언니처럼 얘기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예쁜 동생들한테 제 얘기는 이렇게 은영님께 다 하고요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큰언니 할게요. 우리 7493님 예쁜 동생들하고도 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마커스 커뮤니티에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전해드렸습니다. CBS 장로합창단 최인혁 나는 너의 하나님 전해드렸어요. 벌써 1부 끝인사 드릴 시간인데요. 사랑의 종소리 조은실님께서 장애인센터에서 주방일을 하게 되었어요. 거리는 멀지만 해맑은 아이들 보며 감사합니다.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 웃어주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며 힘들어도 감사하며 일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조은실님께도 저희 오늘은 응원의 마음 담아서 선물 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수연의 음성으로 신청하신 사랑의 종소리 그리고 연주곡까지 쭉 이어서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은혜 신청하신 분 그리고 감사 신청하신 분들 계셨어요. 대표적으로 해피 강사님께서 은혜 듣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 지선 이유나 한희강찬 아이빅밴드 찬양 또 배상진님 오늘도 좋은 찬양들 여러 곡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중에 좋은 씨앗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듣다 보니까 학창시절 생각도 나고 와 예전에 이곡 기타 치면서 불렀었던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자,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눠요. 홍래님께서 아파트 3년에 한번 하는 그 정기 점검으로 인해 지금 가스도 물도 다 단전 단수 사용할 수가 없는데 잠깐 동안 이렇게 불편한데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떨까? 어떻게 견디지? 두려운 생각을 하셨다고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신, 맞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겪고 나면, 그래, 정말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도 홍래님 써주시고, UFP봄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셔서, 물의 소중함, 전기의 소중함, 가스의 소중함, 무엇보다 예수님의 소중함, CBS 조이 포유 소중함.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사, 감사로 저희가 찬양, 포유에 감사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부르는 감사해도 준비했어요. 은하수 구스로우님께서 지난 3, 4월에 치료용 렌즈를 눈에 끼고 지금 좀 편안하게 되셨다고, 4월 말에 렌즈 제거했는데 지금은 잘 보여요 하셨어요. 그, 눈 관련해서 렌즈 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저도 요즘에 눈 시력이 많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갑자기 숫자가 이게 3자인지 8자인지 6자인지 이렇게 멀리서 슬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안경 하시는 우리 새틀 네 그쵸? 예. 너무 감사드렸어요. 어유, 문자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조만간 물론 저는 꼭 가서 이렇게 눈 확인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도 그랬는데 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또 힘내서 오늘을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 상상할 뿐이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상상이 안 돼요. 유해피봄님께서 이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하고 라고 하셔서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한국 찬양사역자 연합회가 부릅니다. 그저 상상할 뿐이지.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원곡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재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0: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2: 그저 상

한국 찬양사역자 연합회가 부른 그저 상상할 뿐이지였고요.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해 포유가 부른 감사해요도 함께 하셨어요. 2102님께서 오늘은 남편과 선교사역으로 포항교도소 가는 길에 축복송 함께합니다. 젊은 시절 분노 조절을 못해서 큰 잘못 저질러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하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면 하고 10년 동안 이 일을 꾸준히 해오고 계십니다. 드라이브도 할 겸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축복송과 또 김 아나운서님 목소리 찬양 들으면서 감사하며 가고 있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성호은 찬양으로 찬송가 전해드리고요.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부르는 거기 있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또 성호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플루트님께서 모르는 곡들 중 좋은 곡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곡들. 저장이요 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 여러분이 와, 이 곡 정말 좋아요.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저도 뿌듯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I Can Only Imagine 같은 경우에는 저희 CBS 시네마로 이 곡에 얽힌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과 그러면서 찬양사역자연합회에서 이 곡을 이렇게 한 소절 한 소절 부르셨던 그 기억이 나면서 좋은 해외 CCM도 저희가 축복송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네, 두 곡을 준비를 해봤어요. 캐시 트로콜리의 My Life is in Your Hands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인데요. The Solid Rock 준비했어요. 지젤의 찬양입니다.

안드레 크라우치, The Disciples의 My Tribute, 나의 찬미. 이렇게 많이 들어본 옛 추억의 찬양들 원곡으로, 그리고 지젤의 The Solid Rock은 찬송가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캐시 트로콜리의 My Life is in Your Hand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노을가을님께서 요즘에 유독 축복송이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친구처럼 느껴지고 그런 다정함과 따스함이 느껴지시나 봐요. 자, 오늘 이렇게 옆에서 친구처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끝곡은 소울싱어즈의 친구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누구나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으로 부서진 것을 솔직함으로 건설한다면 어떤 폭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것이 되리라. 솔직함은 겸손이고 두려움 없는 용기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솔직할 수 있으며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테클라 메를로의 고요히 머물러 사랑하기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입니다. 이 찬송가는 일라이셔 올프라이트 호프만이 작사하고 존 스톡턴 목사가 작곡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호프만은 183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오르윅스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찍부터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틈틈이 찬송가 작사와 작곡에도 손을 댔습니다. 호프만은 펜실베니아주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1866년 목사가 됐습니다. 호프만 목사는 설교 준비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기 위해서 서재에 있는 시간 이외에는 항상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구의 빈민가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작곡자 존 하트 스톡턴은 1813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뉴호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장로교도였지만 19살 때인 1832년 한 감리교 캠프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계기로 감리교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는 세 차례나 목회를 단념하려고 했을 만큼 몸이 허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주 요양을 해야 했고 그때마다 많은 찬송곡을 지어냈습니다. 그가 교회 시무를 완전히 단념했을 때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찬송가가 작사, 작곡되어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 배경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으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만나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오늘의 CCM CBS 조이포유와 한국 찬양사역자 연합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하나님 나라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곳이었습니다. 적은 음식을 나누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주 예수 해변서 198장 찬송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재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과 같은 마음을 품길 원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247장 찬송입니다. 김인혜와 김윤옥의 듀엣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바디메오 중창단의 찬양으로 너 주의 사람아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천시립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보내드리고요. 김명수님께서 박신화 편곡의 그 사랑 듣고 싶다고 정해 주셨어요. 안산시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상록수님 문자 주셨어요. 좋은 아침, 행복한 감사함으로 하트까지 감사합니다. 큐빅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주셨고요. 유해피봄님,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신청합니다. 그리고 토피널라떼님께서는 여호와를 보라 백지영의 곡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네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장종택의 찬양 이어서 백지영입니다. 여호와를 보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예수 말씀하시기를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천등산님께서 신청하신 크레이브의 찬양, 순례자의 노래, 부제가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꽃마리님께서 야외 예배로 아름다운 5월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시면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다 찬양하여라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리가 부른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곡을 세 분이 신청해 주셨네요. 엘티방님, 또 솔로몬님, 이찬구님 신청곡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3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신명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오늘은 앞서 가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앞서 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모든 민족을 멸하고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며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로 인해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순간에도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의 앞에서 행하시며 나아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살이와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의 박성원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 보내드렸어요. 이번에는 장계숙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어서 방영식의 찬양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유아라님께서 만나러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불을 박차고 나서야 하는데 아침을 여는 일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부쩍 어려워진 저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하셨어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작은자님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모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는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품쌤님,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서현이 주님의 딸 12세인데 어제 단백뇨 나왔어요. 재검사하는데 이상 없기를 지켜주세요. 서연이의 건강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운틴 사나님께서는 출근 통근버스 안에서 인사드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해피미님, 힘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을 좋을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찾아서 죄송하지만 다 품어주실 분이시죠. 깨진 신뢰와 갈등 속에서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심신이 강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힘든 시간 통과하고 계시는 해피미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262번께서는 매일 교통약자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운전자분들과 춘천센터에서 전화교환수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손경민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네요. 장하니의 행복 전해드리고요. 유리정은님 신청하신 이승철과 범키 함께한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수록 그에 대한 설명은 더 만족스러우면서도 더욱 단순해져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 단순한 것은 우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움과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로버트 칸과 크리스 퀴그의 자연은 왜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을 품은 그분은 한없이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님께 배웁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서울 무태탑 창단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어서 나윤규의 실로암 샘물가에 핀 225장 찬송, 그리고 이종미의 샤론의 꽃 예수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조나단님, 5월 13일 오늘이 66번째 맞이하는 저의 생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라고요. 최토담님께서도 오늘이 아주 의미 있는 날이네요. 32년 되셨다고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다중이암님, 아기를 낳은 지 57일 됐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합니다. 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에게 라디오 들려주는 걸 보고 저도 다운받아 틀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교회 나가고 싶네요. 요즘에 여러 걱정이 많은데 재정적으로도 아이의 건강도, 일하랴 집에 와서 육아하랴 무리하고 있는 남편도 다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건강한 육체와 정신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남편이 하루빨리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셨어요. 저도 함께 기도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아이와 함께 교회에 나가실 때 분명히 그 옆에 남편께서도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예숙님께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신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릴게요. 정재성, 임송현, 김선실, 류기림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라베리떼 301님께서 청하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조이 듀엣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아시죠? 끝없이 위로만 올라가려는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믿으면서 서로를 밟고 또 밟죠. 그런데 그중 한 애벌레는 깨달아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결국 천천히 나비가 된 애벌레. 예, 이 책을 볼 때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훨 날갯짓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또 나와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안으로 힘차게 날아올라 보죠.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카티프로 시

0: 뷰티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카시아 향기가 온 동네를 생동감 있게 하는 화창한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엽니다. 허은님, 태미 와이넷 목소리로 흐른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심 모든 세계였습니다. 예, 이제 5월의 중간 허리 부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5월에서 6월 사이는 공기 중에 이렇게 달달하다 그럴까요? 이런 달콤한 향기가 배어있는 시간입니다. 아카시아 꽃도 그리고 라일락도 이맘때 향을 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와 그냥 가만히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선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 공기 속에 차가운 기운도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낮 기온이 이제 크게 올라서 일교차 많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건강 잘 붙드십시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우물정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힘나는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영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들풀님, 정시님, 양주 옥정으로 이직해서 오늘 첫 출근인데요. 활기찬 찬송가로 화이팅 해주세요. 9971님은 와 10년 된 애청자라고 하셨어요. 오늘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힘나는 찬송가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화이팅 화이팅 외치는 응원가 같죠? Tommy Walker, Praise Him, Praise Him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샬롬 행복한 아침 안골 여인님 반갑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류나무집님 충분하다님은 새벽예배 마치고 가는 중에 정말 아카시아향이 너무 좋다고 예, 이 게시판을 보면서 제 레인보우 닉네임은 그냥 재미없게 제 이름 그대로 정미나인데요. 야, 우리 애청자님들은 어쩜 이렇게 닉네임도 재치있게 다양하실까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자, 평화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홍용희 권사님, 힘내세요. 예, 홍 권사님께서도 이 시간 애청자라고 하시는데 평화님의 신청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의 삶에도 절벽으로 밀어뜨려야 할 암소가 있지 않나요? 과거의 성공이나 낡은 습관들입니다. 내가 가진 암소에 안주하는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넓은 길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흔드는 격변의 시대, 우리가 겪는 상실과 멈춤은 어쩌면 무용한 암소를 떠나보내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진 빈자리라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여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내 인생의 암소를 던져라.

요즘 계절의 영향으로 매일 들어오는 신청곡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오늘은 앤머레이가 불렀습니다. 민병우님 출근길에 며칠 전부터 장미가 피어있대요. 5월에 듣고 싶은 찬송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최선자님께서도 장미가 피었어요. 빨간 장미가 돋보이네요. 맞아요. 저희 동네에도 빨간 장미가 참 예쁘고 지나가던 어머님들이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사진 찍으시는 모습도 참 정겹고 좋더라고요. 카를로스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미국 출장 잘 마치고 귀국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나 예수 사테젤렌 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신청하셨습니다.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여기는 아카시아 향기는 없지만 소금 냄새에 섞인 바다 향기가 바람에 날아오는 부산입니다. 와, 부산 사나이 김한수님. 새의 노래와 찬양이 어우러지고 아카시아 향기 더해가는 5월의 멋진 아침. 윤이나님. 5441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김해 산기슬 깬 소적새 밤에 울고 새벽에는 뻐꾸기 소리가 들립니다. 오디와 산딸기가 익어갑니다. 아, 우리 애청자분들의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 계절이 우리의 감각을 살아나게 만드는 건지. 예, 5월과 6월 사이, 봄과 여름 사이라는 이 계절이 참 생동감이 넘쳐 좋아요. 이 노래 저의 느낌은요, 찬물로 쨍하게 세수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바, Move On, 1부 끝곡도 생동감 있게 마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0: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Hereby, 내가 매일 기쁘게.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5월 13일 수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메시지를 매번 남기진 못하지만 새벽 예배 후에 꼭 들어요. 미나님의 믿음의 고백 같은 메시지들이 어찌나 은혜인지요. 와,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쓰리님. 오늘 9시까지 일하고 저희 동료 30명 와, 봄 소풍 갑니다. 서울흥으로 맛있는 점심과 함께 5월을 만끽하는 하루 되길 기도하면서 SBA 미화팀 화이팅 해주세요. 미소님 오늘 봄 소풍 가시는군요. 서울흥으로. 평소에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아니 오늘 소풍 가기 전에도 또 일 좀 하고 가시느라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데 공기 많이 쏘이시고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준비했고요. 오늘따라 이렇게 CCM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뭔가 특식처럼 프로그램 중간에도 좀 들어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에 이어서 4223님 신청하신 본 구템 메이텐 선한 능력으로 쩌우기님 마이 트리뷰트 나의 찬미 뒷자리 8066 쓰시는 분은 찬송가를 잘 몰라서 CCM을 신청하셨대요. Whispering Hope 희망의 속삭임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건 흔한 착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진정한 기능은 타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 지위나 소유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랑이 삶을 지배하고 삶에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39번째 묵상 권력 대신 사랑을 택하라

아이들의 합창으로 Near the Cross 예수다를 위하여. 퇴직 후 같은 직장 다니며 와 아침 출근길 조용히 방송 잘 듣습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참 좋아요. 무교지만 힐링의 시간입니다. 1483번으로 오셨고요. 퇴직하셨는데도 같은 직장을 다니신다는 건 일정 기간 계약이 더 연장되신 건가 봐요. 우리 1483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회사 생활을 잘하셨길래 회사에서 당신을 퇴직 후에도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계약을 더 연장한 걸까요? 아롱별님은 이 시간 신동준 목사님께도 제가 알려드려서 목사님이 잘 청취하신다고 하셨대요. 고맙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님, 시니어 일자리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있죠. 심장 충격기 점검하려 아파트 단지 또 관공서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참 좋다고. 예, 이렇게 사람을 면대 면으로 만나는 데에서 에너지를 뺏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를 사람에게서 얻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은 후자이신가 봐요. 활력 있게 일하시는 모습 너무 좋은데요.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었습니다. 조금 전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의 닉네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닉네임을 듣고 닉네임이 너무 좋다고 순복음현님 이렇게 또 다른 청취자분이 칭찬해 주셨네요. 맞아요.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의 이 레인보우 닉네임을 보면 제가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끝자락입니다. 그램 켄드릭의 Only by Grace 오직 은혜로만 들으면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표정도 달라지고 또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나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좀 삐딱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그 결과 어떤 표정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이

잘 주무셨나요? 다들 좋은 아침. 예, 오늘 수요일 한 주의 또 절반 시작이 또 됐는데 영천 쪽엔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출근했네요. 우리 섬마을 이권사님 와주셨고 오늘 그 기상 정보 들어보니까 안개가 좀 낀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시거리가 조금 떨어져도. 서행하시면서 무사히 잘 아침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닝에서 요즘에 혹시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사람을 풍경을 바라보냐 이런 또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응원하는 야구팀이 지금 3연승 중인데 잘 나가니까 어쩜 이렇게 세상이 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막 풍경이 좀 정감 있고 예. 근데 이런 거는 일시적이야. 예. 그죠? 야구 또 지고 연패 당하고 이러면 또 속상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영혼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무엇보다 감사할 때 그죠? 감사할 때 참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더불어서 사람들의 좋은 점을, 장점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내 마음, 내 표정, 그리고 눈빛. 아, 눈빛은 정말 속일 수 없거든요. 예. 이런 것도 선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리 팔랑머리애님, 샬롬. 선선한 아침은 이제 가고 출근길 아주 햇살이 따뜻한 그 이상으로 따사롭네요. 간밤엔 주님 주신 평안으로 잘 잤고요. 오늘 컨디션 정말 너무나 좋다. 좋다. 보통 수요일 아침쯤 되면 이제 약간 지치고 좀 피로 쌓이고 그러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이 좋은 컨디션 다 나눠드리고 싶네요. 라고 남기신 우리 팔랑머리애님. 좋습니다. 요 기분으로 요 기세로 오늘 수요일 잘 또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닉네임 오오님. 굿데이 보내셔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도레미파 보라시도님.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체육대회 해요. 오늘 날이 진짜 환상적인데 컨디션 좀 어떠신가요? 또 달리셔야죠 오늘. 예. 보물찾기도 하고 체육대회. 좋네요. 좋네요. 예. 오늘 마음껏 뛰놀면서 무엇보다 그 준비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거 철저히 하셔야지 또 부상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확실해요. 예. 우리 예담님께서도 와주셨고 우리 희수님 오랜만에 참여해요. 비가 흡족히 내린 후 바쁜 농촌 일상을 시작합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지금이 이제 농번기인가요? 추수 전까지는 다 농번기지 뭐 아닌가? 예. 희수님도 와주셨고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열려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사연 남기실 때는 무료 편한 방법으로 오늘 수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사는 얘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도 받을게요. 황혜정, 김정혜, 강성민 그리고 YBK의 그냥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김하정 아름다운 눈으로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김영준, 내영훈의 햇빛 비치니 들었고요. 앞서 브라이언 김, 색소폰 데니정,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황혜정, 김정혜, 강성민, YBK, 그냥 웃어요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아침 우리 반성님, 요성님도 와주셨고 우리 4688님께

그래서 또 훈디 오늘 동료 교사들과 문화체험 연수. 그래서 3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날씨 너무 좋네요. 라고 남기셔. 아, 좋다. 이러면 이제 출근할 때부터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 좀 가볍죠? 그 연수 끝난 다음에 또 마음 맞는 동료분이랑 마음 맞는 쌤이랑 같이 이제 우리끼리 2차 가는 거지. 분위기 좋은 뭐 카페를 가든 아니면 맛있는 밥집을 가든. 그런 것도 좋습니다. 나무그늘님, 진주 진양호 여행 왔는데 안개가 촉해서 호수가 마치 수묵 담채화처럼 보입니다. 오, 수묵 담채화처럼. 분위기 있구나, 지금.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려서 실내로만 찾아다녔는데, 오늘이야말로 좀 여행다운 여행 해볼까 합니다. 라고 남기셨네. 아, 잘 됐다. 체력은 좀 세이브하신 거잖아요. 오늘을 위함입니다. 예, 오늘 좋은 곳, 뭐 야외 위주로. 일단 뭐 공기가 너무 상쾌하니까 좋은 여행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4713번으로 저도 내일 연차라 기분 너무나 좋은 아침. 내일은 남편이랑 작년에 갔던 코바 음향 박람회 갈 계획이에요. 거기에서 조이포유 라디오에서 나온 거 기억나네요. 아, 뭐 CBS 팀이 갔었나? 거기에? 오늘은 요양원 프로그램으로 상체 체조, 파라슈트 준비했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활동이라 저도 벌써 기분 좋아요. 라고 우리 4713번이 와주셨고.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수요 깜짝 이벤트 영예 양식 그리고 육예 양식 다 드리는 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영예 양식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죠.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두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우리 네 분께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막그 사이트 가보면 여러 신앙서적, 또 묵상할 수 있는 그 월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의 삶이랄지. 이런 것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거든요. 두 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우리 네 분께 드리고요. 육의 양식은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8분께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연 내용은 이제 내일 모레가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문자 주제는 이렇게 정해봅니다. 내 인생의 지침이 되고 빛이 되어준 말씀 한 구절 또는 책 속의 문장 한 구절 혹은 학창시절 그 선생님의 한마디 혹은 누군가 해준 뭐 귀한 얘기 이런 거다 있잖아요. 내 삶에 영향을 준 어떤 한마디 한 구절 힘들고 지칠 때마다 떠올려보는 한 구절 한마디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12분께 영예양식과 육예양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머리 스승이라고 달고 사연 보내주시고 원하는 선물 있으시면 영예양식, 뭐 육예양식 이렇게 표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제 성서학당 녹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수업 전해주시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또 울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그한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이라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저는 되게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이라는 문을 끼익 열고 들어가야 한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메모해놓은 그런 한 줄이었습니다. 한 구절이었습니다. 예. 노래 듣는 동안, CCM 듣는 동안 지치고 힘들 때마다 떠올려보는 한 구절, 한마디. 예. 닉네임, 말머리 스승 달고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영예 양식 4분, 육예 양식 8분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873번으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주님의 숲 준비했고요. 사랑 이야기.
그 전에 이승철 피처링 범키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그리고 이승철 범키 10편 3편 아침의 노래까지 두 곡을 듣는 동안 우리 샬씨 가족의 사연을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땡땡 이제 마감이고요. 예, 오늘 수요 깜짝 이벤트 영예 양식 육예 양식 드리는 날 내 삶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렇게 떠올려보게 되는 어떤 한 구절 한 마디 어떤 추억 예.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마감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우리 양건준님께서 영예양식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나를 떠나서는 살지 못하리. 아, 이 한 문장을 이렇게 붙들고 힘들고 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다시 꺼내보는 그 말씀 그치 우리가 주님 떠나선 살 수가 없죠. 예. 주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니까 예. 우리 양건주님께 2플러스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온유님 정채봉 씨의 모래알 한가운데라는 책에 있던 얘기인데요. 동생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인생에는 왜 고난이 따릅니까? 그러자 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햇볕만 쨍쨍 내리쬐면 그곳은 사막이 되지. 비가 올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이구나 깨닫게 된 얘기였어요. 제 인생이 요즘 약간 장마거든요. 곧 이 비도 그치고 비옥해지길 기도해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장마, 어두운 터널 지나죠. 광야를 지나고. 예. 하지만 그 끝은 또 비옥한 옥토가 되고 햇살이 내리쬐고. 예, 그래요. 우리 온유님께도 유괴양식 원하셨죠? 예,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립니다. 예. 닉네임 스마일님. 세상의 간단한 이치예요. 모르면 배우면 되고, 틀렸으면 고치면 되고, 고마우면 감사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된다. 아, 이 굉장히 그 명료한데, 야, 이 짧은 문장, 이것만 잘 우리가 이행해도 인생은 성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아, 우리 스마일님 강릉 초당 커피빵 드릴게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0232번으로 영예양식 그 요청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게 아마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 40몇 장. 예. 공황장애, 때론 우울증에 휩싸여 사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예양식 2+ 1년 프리미엄 이용권 우리 0232번님께 보내드리고요. 온유희망맘님. 스승, 초등학교 3학년 때 잔디밭에서 잡초를 뽑는 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에 벌이 날아와서 쏜 거예요. 그때 아야야 선생님께서 다가오시면 괜찮아? 아유, 많이 놀랐고 아팠겠다 하시면서 제 손잡고 양호실에 데려다 주셨는데, 사실 그 시절에 구박만 받고 자라던 저에게 선생님의 그 태도, 그 말씀이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후로 제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픔에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물 나요. 세월이 흘러도 아, 여전히 살아있는 그 말씀. 지금쯤은 선생님은 백발의 할머니가 되셨을지 아니면 주님 품에 안겼을지, 강희인 선생님 보고 싶고 감사합니다 라고 아, 또 학창시절의 추억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한 반에 20명 뭐 25명 이 정도잖아요. 예전엔 60명씩이었습니다. 예전에 진짜. 와. 그러니까 선생님의 관심, 어떤 사랑도 분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예. 그런데 날 향한 진심 어린 이 선생님의 어떤 따뜻한 한마디, 이러면 아, 마음이 녹죠. 마음이 녹고 그 어린 마음에 정말 평생 아, 떠올릴 수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계시는군요. 온유희망맘님께도 우리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는데, 방송 끝나기 전까지 우리 혜영 작가가 꼼꼼히 살피고 추첨 통해서 영예양식과 유괴양식 고루고루 좀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곳간이 또 채워지면 바로 이벤트, 예, 바로 비웁니다. 저희는 위러브의 이 곡 들을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Singing Ants의 예수 내 인생의 횡재 들었고요. 앞서 피아월십이었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피아월십 곡 들을 때마다 훈디 목소리랑 너무 비슷하다. 아 저랑 우리 그 이동선 목사님이랑 아, 영광입니다. 예. 제가 피아월십 곡을 또 많이 부르기도 했죠. 예. 조이하이맘님 안녕하세요. 아침 먹으며 두 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름 한번 불러주셔요. 조이하이야 안녕 라고 우리 조이하이맘님 또 이름에도 이렇게 라임을 넣어가지고 탁 지으셨네. 조이하이 아, 제 조카 중에도 하이가 있어요. 예. 하이 명절 때마다 만나는데 우리 준이1225님께서도 첫 직장 30년이 됐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회사 이름은 다섯 번이나 바뀌고 이젠 글로벌 회사로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정년까지 쭉 가렵니다. 축하해 주세요라고. 야, 한 분야에 30년 평생 직 요즘에 정말 쉽지 않은데 그죠? 야, 대단하십니다. 그만큼의 또 능력을 겸비하셨으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거겠죠. 축하합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우리 원성남님 신청곡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위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영국 중세 문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석학이었던 맥클레인 선생님은 답사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이 이제껏 들은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20대였던 나는 그때 좋은 사람의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아니, 좋은 사람은 특징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